생각하십니까? 깊어가는 여름과 함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8월인데요. 우선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지켜가고 있는 모든 해방군 장병들에게 명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장병들은 당의 절대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나라의 안전과 번영 발전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마멸할 수 없는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럼 모든 해방군 장병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노래 변방전사 메달 달고 돌아왔네를 함께 감상합시다.

세워진 혁명 열사 기념비에는 선열들의 공적이 기재되어 오늘의 평화와 행복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기리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이 되어 김영호 씨 어머니는 해마다 8일 건군절이면 혁명 열사 기념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열사이신 아버지가 그리워 눈물로 세월을 보내신 어머니. 이젠 80고령이 넘으셔서 다리가 불편하여 오래 서 있을 수 없지만 해마다 꼭꼭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혁명열사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노래 인민해방군 1564 열사 추모답을 요청해봤습니다. 모든 열사 유가족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해방군 장병들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해방군 장병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언제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일 빠른 시간에 재해지역 일선으로 달려갑니다. 재해구에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살려내려는 해방군 장병들의 노력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리금 씨는 고향 마을이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 해방군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서품 첫날이불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이거 처사에 이렇게 맹랑한 일도 있어 없는가? 어째 몸 밤새 하루 다 된 법칙이고 디비고 이렇게 떨떠닥 다 밀어갔는가? 이거 처사에
2: 이놈 하늘이 항체 빠졌는데 찔함 갈기고 찔함 갈기고 올림받아 대포로 파괴해놓으라 이놈 하늘 새끼.
1: 이거 법칙 경계대 물이 겨부치고 저거 어떻겠습니까? 어디 없는가?
2: 아이고야 저거 어찌가냐. 아이고 저게 마을하게 저게 벽도롱사 가도 저게 절반이나 다 무너졌다. 저거 어찌가냐? 저거 어찌가 내가 저거
1: 이제로 우리 집자리로 미래 아니 배우디 없는가? 어찌가 이거 어디 없는가?
2: 저거 어리게 어디가 어리게 어디에 사기 단계 아무나 다 넘어져 가니까 어리게 우리 집이요. 아이고야
1: 어디 없는가?
2: 저게 어둠에 내려 도둑새끼 또 내려온다. 저게 저게
1: 어디 없는가?
2: 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
1: 차라.
2: 잘 갔다, 잘 갔다. 아치가 엄청 딱이다. 아유, 여보, 어째 이게? 내게 아파하자고 이래 재는 거야, 이게?
1: 이거, 고림이네 볼때 가실 거니 어떻게 씹는 거 아니고?
2: 볼때 같은 안 많아가네. 어째 아래 딸이 쓱 할게.
1: 영감이 거도 청년 때부터 뛰얼딱 보고 시던 버릇이 니범 물난 시에 혼났었지.
2: 하긴 그랬어. 청년 아들을 그 잡아온 돌덩개에다가 한잔 쫄하고 누비 커서 단잠이 호로로 들었는데 그저
1: 눕자마자 커테렁테렁 고웁더구만.
2: 그래 글쎄 단잠 폭 들었는데 불쌀르지 무리닥집에 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아 자라에 그저 가그쥐했다는 소리 나르겠는데 아이고
1: 맞다. 그래서 내 글쎄 아이 뒤에 문으로 해서 아이 산으로 올리탈찬데도 영감이 거서 뿅빼를 쓰면서 계속 물적으로 내뛰다 니가 법정가에 니가
2: 내 자부려면 아킵두지 못해지는 게지. 그래도 노치신세 속벌이라도 얻어입을 수 그렇지. 그렇다 큰일 날 뻔했어.
1: 아니고 이 시계 보겠을 거요 어땠는데 뭔가.

0: 죽여라.
1: 여거 봐오시오, 여거.
0: 아이고야, 가마스도 수다그 씻고 왔구나.
1: 여거 어땠는가, 아니고, 여거 어땠는가. 여거 봐오시오, 여거.
0: 하하, 저렇게 물에 맞게 드는가. 저런, 저 구불겠네. 저 군대를 허리에 빠, 메고 들어가.
1: 메고 들어가.
0: 빨리 소리 치오. 아이고, 저 봐. 아, 저 우리 장바, 저 장바. 야, 빨리. 저 봐, 메고 들어가자고.
1: 여기 어디 장바 있습니까? 니가 하자, 있는가.
0: 불겠네. 저런 저 저렇게 어깨를 붙잡아 저기 힘쓰게 하니까
1: 저게
0: 야, 야 대단하다. 재롱비도 저거 혹시 사귀게 했다고 이 큰 물에 못 떨어서는데 저렇게 군대들이 제 죽을 거 해자고 저렇게 막 접어드는 거 보면 군대는 정말 겁이 없단 말이야. 야, 야.
1: 저 전자 알아요. 어쩌면 또 저런 고사함.
0: 야, 너 지금 올 때 아이요. 저 쌍제 방진나, 쌍제 방진나, 쌍제 방진나.
1: 니가 봅시오, 이런 게 정치 입는가?
0: 정치나 말아가니 형태 없는 정치지 이게 다. 야, 저 아이고야, 저거 꾸불게 했다.
1: 어찌랴? 현재 부를 걸. 현재 부를 걸.
0: 우지게 부재물 잡았다고? 야 여보 너 부재물 잡았다. 부재물 잡 내 이럴 줄 알았지 글쎄. 내 이럴 줄 알았다 글쎄. 내 부재물 잡 가져라 가겠어. 야
1: 이거 봅시오. 야 그래 니가 어디를 간다고 그래 시험문가. 내 갔다 오게 지금 여기 이거.
0: 야 그럼 또 지났다고. 그 서한 입소는 그 식소리 말한 집어 주고 아무개나 허한 거 한 번 가져. 야 아무개나 허한 거. 아이고 늙은 게 아무개나 탄탄 벗어지게 빌치리. 아이고야 사장님이야 저 구경을 잡아 가져가란다 지금. 아이고야 거기 하나야 거기 물려게 있는 게 분돌했나 아니야. 저런 저 네, 빨리 애미들 못 가겠냐? 저씨, 빨리, 저 넘어지겠다, 빨리. 아이고, 아이고야, 내 애미는 아도 한나 건사라 재고 또 잡을겠다, 또 잡으러. 하여간 집회 때부터 잡으는 데는 이름이 있을 거다. 생산돼서 회를 해도 그렇지. 쟤 무슨 아는 돈이 있어서 잔뜩 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자의 대끝에 나앉아서 패들 하고 잡으다가 헌대원 신사님 여자로 방귀를 그렇게 육실하게 기는 건 보다 쟤 하여간 저 여자 저게 제가 가전여자입니다. 예 가전여자입니다. 소위 거칠어서 정체 좀 문제 있습니다. 예 문제 있습니다. 도통풀 또 떨어갔다가도 내 자리집 앞에 먹음직한 호박새끼에서 뭐 똑대에선 어대를 흐물흐물하며 치매 두세알로 도토불 광대에다 쑥쑥 쉬어가지고 이렇게 속이 거친 여잡다. 예, 속이 거친 여잡다. 저게 막버릇입니다. 저게 막버릇이. 예, 사람이라는 게 무식이 어떻게 됐건만은 예, 첫날 광시 이불 한 사람 세탁해 사는 게 이게 기본 정치입니다. 이게 기본 정치. 정치라는 거 알고 보면 이렇게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재밌습니다. 나는 어째 그런지 정치를 잘 못하자 해도 영 잘 되지 않는가. 내 이게 기념입니다. 내 이게 최대 기념입니다. 아 그래서 여가나면 집체 때에도 정치대강 뒤에는 제노친도 아예 따라다니는데 내도에는 늘상 허둘한 안간들이 묻어다니면서 정치를 해달라고 주불거려서 여가나무 저 야장가 댕기는 오영 가면 내게 돈길 메고 잡아들 내 아우레를 애됐습니다. 아우레를 애됐습니다. 비해 댕기더라고 내 집 죽을 했다 들었다 나 좀 예. 아이고
1: 하하하
0: 이거 떨고 갔네. 아이고 야 이거 무수가 이렇게 이거 무수가 이렇게
1: 경계 자동차에다가 거저 니불이랑 니 쇼이랑
0: 입장만 한 거 가져와도 괜찮게 이불까지 가져왔더라고. 저런 참.
1: 주위에 제일 꼭대기에 깊이는 규자야 그러 다 와셨더고.
0: 무슨이야? 주위에 높은 다에서 왔더라고.
1: 네. 아이고 쎄, 내 이 새는 막 뛰면서 리고 쎄. 아이고 착한 매뱀 태아바이는 어떤가 하면서 리고 쎄. 아이 눈에 눈물이 빙 더며 우자하게 입는가 그쎄.
0: 그래서 어째서?
1: 나도 어때 말이 아이 나가면서 리 자꾸 울어지 입더고.
0: 이건 정치골모이라고 정치골모이라고. 어짜 그럴 적에 공산당 만세. 이래서 못하니까 말이오. 이래서 못하니까.
1: 무식이 여기서 여기를 까흥 맹는 게 말이 나가야 합기. 말이 나가야 합기.
0: 어째 나가겠니까. 그게 정치불모이다 그렇지. 그게 정치불모이다. 그게. 오늘 큰 정치불모 차골법에 따른 거.
1: 네. 정치불문 죄를 지었을걸. 죄를 지었을걸. 아니 그지 정치불문 죄를 지었는데도 그지. 아이 뒤에 꼭대기에 깊치는 양반이 그지. 아이 용감히 해세웠던가 하면서 그지. 아니 이렇게 그지 첫날 입으로 두지 않는가.
0: 무슨이라 이게 첫날 입으리라고.
1: 이거 뭐 없어. 이거 뭐 없을까. 이렇게 대큰 첫날 입으로 그지 이렇게.
0: 아이고 어째 그래. 아이고 이게 어째 이래. 아이고 이게 어째 이래. 아이고 아이고 어째 이래.
1: 어때 이래 뭔가.
0: 어째 가슴이 답답하면 자꾸 나는 울어지자는가 이게. 야.
1: 어때 내처럼 정치불문이 어쩌고 이래야 돼 있는가.
0: 이런 정치불문이라고. 지금은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너 지금 지금 울어 울라. 우는 게 정치여. 우어 우어.
1: 어찌 뭐 첫날 입으로는 이렇게 죽는가.
0: 사회주의 좋다. 사회주의 좋다. 사회주의 좋다. 사회주의 좋다. 그럼 어찌 어째서 사회주의 좋다는 거 아는가?
1: 에휴, 이렇게 첫날 이불이랑 주는 게 껴차있고 나쁘게 해서 그런가?
0: 무슨이라? 이런 게 정치 얻어맞을 소리를. 아, 그래. 첫날 이불이 주의 좋고, 아이, 좀 나쁜가? 이런 정치 그저.
1: 아유, 어때 이리 용세를 키웠는가? 아니, 니게 나쁘다, 안는가? 누구, 니네.
0: 아이고야. 정치는 내 절반 말 해도 괜찮겠는데. 너무나 짜기 집으로 놓으니까 야 창피스럽다 창피스러봐.
1: 그러나 니가 봅쇼 영감은 어디모 신문 볼 줄도 모르고 입는 게 경치로 그렇게 잘합시오.
0: 내 아재 신문 볼 줄 모르겠는가 이런 이거 하다 보고.
1: 아이 글씨를 모르고 입는 게 어떻게 신문을 보없이 입는 거.
0: 딱 글만 알아야 신문 보는가. 신문은 그래 예. 신문이나 그림이라면 땡땡 들이받아 보면 황하기지. 어째 어째 어째 어째.
1: 거리 태웠을걸.
0: 아이고 어찌 가냐. 정치를 조금 할 때만 그것도 또 해시시한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찌 가냐. 아이고 어찌 가냐.
1: 이거 봅시오. 용기 날래
0: 누구
1: 봅시오. 이거 어떻게 다 피해치는가. 용기 지시 안 좋죠가.
0: 이야 천안에 물어보니까 벨라타
1: 어때 일이 없는가.
0: 처방 갈 때 일이 막 생각해보면 벨라타
1: 이만큼 못해도 이만큼 이만큼 여보 어때 이래 입는가.
0: 요거 좀 덮어봐. 내가 됐어.
1: 미시게 보게 하실 거예요
0: 아이고
1: 가만 턱도 봅시다.
0: 아 여보
1: 어때 이래 입는가.
0: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있어. 과거다 어째 이게.

0: 아이, 이게 무슨 과과단계 있는가? 야?
1: 음식이 있다 뭔가? 음식이 있다?
2: 돈이 뭐 이게?
1: 이거 좀
2: 이게 돈, 이게 돈.
1: 아니
0: 이게 100원짜리 서른자 아이가 3,000원이요 3,000원.
1: 아니 3,000원이나 아니고
0: 너 좀 잘하죠 잘하죠. 이게 오늘은 하늘이 봐봐
1: 하지구만. 찍어봅시오 찍어봅시오.
0: 야
1: 근데 이게 네 입에서 이불색에 다 돈은 낸거 모르고 번첨한 게 아닙니까?
0: 글쎄, 누구 모르고 홀라당 보내자는가 이게?
1: 그래 빨리 냉제를 닫아줘야 하지.
0: 아 그게야 그래 최고기래. 아 전날 입은 받은 것만 해도 목이 메는데 나라 조상대 가지가. 야 정신 안 나는 집에서 빨리 가지가.
1: 야,
0: 봐봐. 아, 너지?
1: 어떤 일이야 지금?
0: 정말 요 사람이 딱 모르고 요 돈을 여기다 넣었을까?
1: 아니 인경과 몇 대인데 했는가? 아나 모르나 닌재로 찾아주는 게 옳다 했는가?
0: 아 글쎄 찾아줘야 되지 않냐?
1: 네.
0: 야 가만히 좀 생각해 보기요. 그게가 여기 3,000원이다 3,000원이 빵. 확실히 요 사람이 돈이 많아 사람인데.
1: 아니 영감이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0: 아나 모르나 뻔하지. 아 돈이 없으면 3,000원 전화 였는가? 우리 같은 단돈 30등도 모욕했는데.
1: 글쎄 말이야.
0: 그러니까 요 사람이 어째서 저기다가 돈을 쓸까? 아 옳소! 요 사람이 돈은 많다는 소문 내지 말자고 가만히 우리게 다 보낸 겨 여기. 야 그런 게
1: 없게 야. 아니 그 돈은 또 무슨 소리였는가?
0: 하하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5분 동네에서 와 다 꺼달라가면 어찌겠어 그 사람이 미래. 그래서 가만히 거 좀 우리 만 쓰라고 이래 보낸 게 여기가 멋지대.
1: 글쎄 말이야. 아니다. 그런데 내가 뭐 없었거니 아니 그렇게 세기 대본 사람이 무서워서 무실에 3,000원을 거저 이불 속에다 흉내서 보내겠습니까?
0: 애군 내디 정치는 개뿔도 모르면 내디 그게 비치게 사도 많다 그게 정말.
1: 네, 글쎄 모르고 내
0: 머리고
1: 내
0: 머리고. 아 여보, 여보.
1: 어때?
0: 그 사람이 뇌보여, 뇌보. 야 뇌보여. 야 뇌봉지랑 좋은 일을 하거라고냐? 에 좋은 일을 하고도 이름을 아예 남기거라고? 가만 우리들이 오래보낸겨 여기 그렇게나 된다. 야 지금 사람들은 마음이 붕단 말이야.
1: 네, 걱정 그렇게 거저 여쭈 말고 어떻게 천사인데 갖다 인사라도 하고 내 옮겨갈까?
0: 아. 글쎄 초장대 가져다 이사를 해야 되지 뭐. 글쎄야 네, 그런데 저 아, 가만히 있자.
1: 어때 이 입는가?
0: 아야
1: 어때 또 무슨 정치 입는가? 어때 자꾸 이러면 좋냐?
0: 여보 놓지
1: 어때 이래?
0: 잘못하다가는 이걸 내서 네 가정 파괴라는 엄중한 정치에 걸린다 이게. 야
1: 무식을 합니까? 어때 내 손에다 지금 미래 입는가? 이거 그래 니가 어디 입는가? 이거 어디 입는가?
0: 여보 요거 깨끗한 거 봐서 요게 새생한 사람 같지?
1: 그렇대, 보니마.
0: 그런데 어째서 내외가의 돈은 여기다 였는가?
1: 글쎄 말이고.
0: 내외가 돈을 하고 여는갔어?
1: 아이, 그치 말이고.
0: 아이라는 거. 요각시 남지에 모르게 가마에 본갔지 어마인 대로 돈을 빼야 돌기자 하다가 에, 남지에 들어오니까 바빠서 여기다 치웠던 것이.
1: 아니. 결혼 주소하오. 아이 제 남자하고 토로이랑 해야지 결혼 큰일을 뒤집어.
0: 글쎄 그래길래 문제라는 게지. 야 그래길래 야
1: 없쇼 그래면 니 이로 어떻게 토리 하면 더 계속는가? 누구
0: 그랜더 남자의 당호이다 보니까 모르고서로 이 입으로 재해지구에 덜커덕 지원했던 것이
1: 결혼.
0: 그런데 이제 우리 이거 기업구 가져가게 나르게 되면은 그 당원 나가네 가만히 있자오. 야 어디, 가만히 있자오.
1: 어디
0: 야?
1: 어디 없는가?
0: 지안가에를 거둬 썩어지 두드려 나서 코피 막 터져도 배려 안 내려가 하고 야 계속 리오나 하자 가게 되면 우리 늙은 것들이 남의 가정 파괴라는 엄중한 정치 걸린다는 거.
1: 이거 무슨 소리야?
0: 아이고 여기 와라. 바로 소금자 목소리 와도. 아, 일 없어. 야, 좀 기다려. 야, 우리 억울하지만 어찌겠어. 이 돈은 우리 먼저 쓰고 차차 해결하면 아이들까? 야, 나도 지금야 생각 같아서는 이 돈을 거저 가져가기 싶은 생각이 거저 막 불붙듯하. 그러나 어찌겠어. 방법 없지 뭐 우리야. 억울하지만은. 야, 세상 일이 아이들인 게 정말 세상 일이구나. 불통하다. 이거 아이서도 이렇게 하는 돈은 이거.
1: 이거 봅시오. 야? 상심해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죠. 네 돈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0: 야, 야, 내가 지금 아까부터 요 돈을 보니까 요런 궁리 나는데. 야, 우리 무슨 이제 영감 놓지 무슨 큰 집을 짓고 살겠어.
1: 그래,
0: 야, 한 두 칸 되게 짓고 저리야 살겠는데는 백도라고 기와짜이가 고개 1톤 한 500원 한 대올게요. 야, 1톤 500원. 야, 1톤 500원 요 기와하고 백도도 싸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만큼은 요게 세면 깔거하고 유리를 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식자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게고요. 아, 도도새끼 싸놔야 되지. 아, 아까부터 물 거저 마음 중에 쏘냐? 야, 요것도 도도새끼를 싸고. 여기가
1: 이거 봅시오. 근데 정말 이런 돈은 이렇게 당시에선 이렇게 씌웁는가?
0: 이런 이거. 아, 누구 썩이 집어 쓰는가? 이거 썩이 집어 쓰는가? 어째 기어코 돈 가져다 주고 들어. 어째 남이 가정 파괴라면 엄중한 정치 걸기 잡기라. 야, 이제 우리 삶은 몇 해 사겠다 그런 엄중한 착오를 지겠어. 야,
1: 저기 녹인가? 저기
0: 또 여자
1: 저기 분도레미 아니냐? 저기 바게트 두고 어디 있니?
0: 여자이다. 여기 뭐 잘할 것 같은데.
1: 이거 봅시오. 야, 경기 저기 분더레미 아닙니까? 바게트를 들고 막 뛰고 있죠. 봅시오.
0: 저가 저게 또 군대들인데 저 바게트 들고 저게 군대 마디빌라 간다. 저게 마디빌라 간다. 저게
1: 저기
0: 좀 소리쳐. 좀 소리쳐.
1: 아니, 아니 어디 요쳐.
0: 아, 소리치여.
1: 아이고, 어떻게 소리치니까 이거.
0: 저런 저 비나중 노인 나지나 뜨거워 나서 원래 분더레미 그
1: 이거 봅시오. 저거 봐, 저 군대들에게 다 따가분부를 막 붙여두었군. 아니, 저런 저거 군대들은 막 벼라스름이 난시고 저런 저거
0: 옳다. 그게 정치다. 그게 정치다.
1: 이거 봅시오.
0: 보더랩이야. 그게 정치다. 그게
1: 저게 정치 입는가?
0: 정치나 말아가네. 저게 기본 정치요. 저게 기본 정치.
1: 정치.
0: 야, 호박새끼를 도둑질하던 분도레미 저렇게 정치를 잘할 줄 몰랐다. 야, 그게 정치다.
1: 정치다. 정치다. 정치.
0: 어쩌기라. 그건 어쩌기라.
1: 이거 동계 천자인데 가져가면 이것도 정치 아닙니까?
0: 아, 여기 정치 아니라는가? 그러길래 아기부터 빨리 가져가라 돼요.
1: 내 가져가.
0: 야, 빨리 가져가.
1: 가져가.
0: 아, 가만히 있어.
1: 어디
0: 여보! 아이고, 여보 어떻게 하냐? 아이고, 여보 어떻게 하냐?
1: 인형감이!
0: 아이고야, 요게 정치다! 나가지가, 나가지가! 그저 나가지가! 예, 나가지가! 여보, 놓지!
1: 무슨 정치인가?
0: 아, 혼자 저기 있는데, 혼자 저기 있어! 혼자, 그거 봐라.
1: 네,
0: 그거 봐라.
1: 네,
0: 아하!
1: 네,
0: 아니, 이거 정치 대구도 모르겠어. 따라오. 야, 야, 천장! 따오! 정치요! 천장!
3: 중국꿈은 강국의 꿈이자 강군의 꿈입니다. 군대가 강대해야 국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조국은 강군 목표 실현과 세계 인류군대 건설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기씨 김성화 씨는 군인이신 아버지에게 명절 인사를 드리고 싶다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해봤습니다. 김성화 씨 아버지는 겉보기에는 무뚝뚝하고 엄해 보이지만 자식들에 대한 사랑만은 다른 아버지들 못지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항상 거

우리의 해방군 장병들은 변경 안전을 수호하고 저국을 보위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청춘을 당과 인민에게 바치고 몸과 마음을 조국 변경에 바쳐가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입니다. 연길시의 김영수 씨는 퇴역한 지 30년 세월이 지났지만 꽃다운 청춘을 조국의 국방 건설과 변강 건설에 바쳤던 시절과 그 시절 함께 군복무했던 전우들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우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전하면서 노래 초소의 달밤을 요청해봤습니다. 김영수 씨의 전우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인민 해방군은 당의 기치를 높이 투켜들고 조국의 대지에서 민족의 희망을 짊어지고 피어린 싸움 속에서 용감히 전진하면서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데 부류의 공로를 세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중국인민 해방군 장병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쯤이면 가족들과 친인들과 마주앉아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고 계시겠죠? 지난 한해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새해에는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소망하는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명절이면 더욱 그리워지는 고향의 소리가 있죠. 이어서 노래 고향의 떡내 소리를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새해도 어쩌면 긴 여행이 될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기억만 쌓고 싶지만 뜻밖의 사건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힘이 들어 멈추고 싶은 순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열심히 세워도 그대로 되지 않는 낯선 곳으로의 여행. 그럴 때 믿을 만한 건 나와 잘 맞는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우리 서로 토닥토닥 좋은 거 같이 보고 힘든 건 나누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볼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달도 별도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향기님, 금선이님께서 허응을 해주셔서 저마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순간순간을 기쁘게 즐겁게 만족하며 네, 우리의 몸을 돌보면서 심신을 건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인생의 정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림순자 작가님의 글 나의 인생 좌우명 오똑이 정신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찬원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최서천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 클럽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야, 이건 언제나 환영이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림순자 작가님의 작품 나의 인생 좌우명 오똑이 정신이라는 작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 좌우명은 네, 뭔가요? 네, 참 알고 싶습니다. 뭐 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러고 보니 나의 인생 좌우명이 뭔가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어릴 때는 네, 아이들과 서로 졸업할 때쯤이면 다이어리를 주고받으면서 뭐 나의 인생 좌우명하고 적었는데 오랫동안 이런 나의 인생 좌우명에 대해서 안 해본 것 같아서 정말 나 부끄럽습니다. 네, 오똑이 정신이란 작품이 준비됐는데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목에도 꽃이 피는 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구절이 인상 깊게 다가온 작품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만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죠. 힘겨운 시간 또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순간을 이겨내는 힘을 보여주는데요.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좌우명 오똑이 정신 림순자. 나의 인생 좌우명은 오똑이 정신이다. 오똑의 특기는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오똑이는 굴하지 않는 용기와 끈질긴 의지의 대명사다. 오똑이처럼 넘어지지 않고 모든 일에 끝까지 도전하고 끈질기게 해낸다면 이 세상에 못 해낼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때 그 시절 살림살이가 변변치 않던 우리 세대들은 닥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아무거나 배부르게 먹으면 그만이었다. 밖에서 실컷 뛰놀다가도 해가 지면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로 집구석에 들어와서는 줄인 배부터 채우는 것이 급선무였으니까. 조금 철이 들어서 학교 갈 나이가 돼서는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부모님이 숙제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잔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공부에만 열중하면 됐다. 그때 그 시절에는 부모님이 챙겨주는 대로 먹고 입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차려질 법한 아주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없었다. 우리 어머니는 34살 꽃다운 나이에 청상 과부로 됐다. 원래 지병으로 몸져 누워서 꼼짝 못하고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나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돼 생사의 기로에서 헤맸다. 우리 5남매를 측은하게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빛은 아직도 나의 가슴에 커다란 대못처럼 박혀 아프게 한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고 하나 고아 못지않은 생활을 했다. 별과 달을 보면서 빨리 아침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하루아침에 장성해 어른이 되는 꿈도 수없이 꾸면서 시궁창 같은 동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어른의 살뜰한 보살핌 없이 살다 보니 엎어지면 일어나고 또 엎어지면 또 일어나는 법을 스스로 배웠다. 그것이 본의 아니게 성격으로 굳어졌고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끄떡하지도 않게 됐다. 다사다난했던 동년을 나는 오똑이 정신으로 버텨냈다. 나는 오똑이로 성장해 청춘을 맞았다. 자고 깨면 피가 펄펄 끓어번져 무엇이든지 별 생각 없이 과감하게 도전했다. 도전에서 실패하면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몰부를 가리지 않았다. 잃을 것 없으니 무서운 것이 없다란 말이 꼭 나의 처지를 두고 한 말 같았다. 실패를 해도 나는 젊고 건강하니 활력이 넘치고 사유가 분명하고 목표가 뚜렷한 이상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어느 선배가 사업에서 성공했다거나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별로 부럽지 않았다. 나도 언젠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 나는 자나깨나 돈 벌 공리만 했다. 자연히 몸은 쉴 틈이 없이 바삐 움직여야만 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무작정 행동에 옮겼고 거기에서 경험과 교훈을 섭취해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했다. 그렇게 오똑의 정신으로 강행군을 하며 나는 앞만 보고 달렸다. 30살의 직장을 때려치우고 어려서부터 쌀 장사를 해오던 할머니한테서 익힌 재간으로 돈 한 푼 없이 장사를 시작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딱 그랬다. 처음 3년간은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판매했다. 그렇게 번 돈을 장사 밑천으로 가게를 차렸다. 가게를 차리고 3년간은 밥 대신 누룽지를 싸들고 고추장에 오이를 찍어 먹으면서 4박 5일 달리는 기차에 앉아 복권성, 광동성으로 물건 구매하러 다녔다.

6년이 지나 가게 하나를 더 차렸고 나중에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장사한 지 10년 만에 30평방미터의 작은 집에서 벗어나 지하 창고에 넓은 마당을 가진 100평방 되는 집도 마련하고 더 이상 자금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장사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 연길에서 10여 년간 장사를 하고 나중에는 절강성 의옷이 소상품 시장으로 진출해 본격적으로 국제 무역을 하게 됐다. 그동안의 장사 경력을 간추려 적으면 고작 몇 줄이 된다. 모두들 내가 리력만큼이나 장사를 아주 쉽게 한 줄로 생각하겠지만 장사의 길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절강성 의옷에서 장사할 때 일이다. 한 번은 시장에서 슬리퍼 한 짝을 들고 우리 가게 옆을 지나가는 외국인 상인을 보고 먼저 인사를 했더니 무척 반가워하면서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회사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전체 참가자들의 단체복을 맞추는 걸 자신이 맡았다는 것이다. 모자부터 신발까지 로고는 모두 같아야 하되 각 팀이 구별되게 색상과 디자인은 다르게 나와야 한다면서 운동복이랑 모자는 차질 없이 다 주문했는데 신발 공장을 마땅한 데 찾지 못해 헤맨다고 했다. 총 2만 5천 컬러를 16가지 색상에 16가지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 어디든 그 주문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시간은 각일각 다가오고 오더를 받자고 하는 데가 없으니 그 상인은 불가마 속에 든 개미 마냥 안절부절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다. 하긴 신발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디자인당 주문 수량이 3천 컬레는 돼야 공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총 2만 5천 컬레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디자인을 뽑으라고 하니 다들 시큰둥해했던 것이다. 그 상인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을 모르고 덜컥 모자와 운동복을 생산에 맡긴 상태여서 물릴 수 없고 또 신발을 맞추지 못하면 모자와 운동복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납품해야 할 날짜는 각일각 다가오고 신발은 아직 공장도 못 찾았으니 그 속이 오죽했으랴. 속이 타서 제가 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았다. 그의 고충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거래하던 공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람은 나의 외국인 친구라고 말하면서 꼭 도와줘야 한다고 쇠기를 박았다. 나하고 몇 년을 거래한 공장이어서 차마 거절은 못하고 대신 이번 주문을 받음으로써 공장이 안아야 하는 경제적 손실부터 려고 했다. 한번 색상을 바꿀 때마다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기계를 전부 씻어내야 하는 등 세부까지 일일이 말하면서 어느 정도의 공장 손실을 감안해 준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으니 그 방면은 내가 잘 얘기를 해서 가격을 좀 올려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대신 상품의 질량과 시간은 꼭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는 상인한테 이 주문으로 인해 공장에서 안아야 하는 손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어느 정도는 미봉해줘야만 이 신발이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들어보니 도리 있는 말이고 또 한시 급히 주문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 손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을 맺은 후 나는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현장에 사위를 보내 질량을 체크하게 했다. 모든 것이 순리롭게 풀려 납품하기 전날 신발이 도착했다. 별탈 없이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던 차에 문제가 생겼다.
사위가 글쎄 슬리퍼 짝을 연결하는 비닐끈에 상표를 넣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다. 상표가 없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질 뿐더러 물건이 출국할 수도 없다. 이튿날이면 물건을 보내야 하는데 복권에 있는 공장에서 상표를 붙여와 다시 넣는다 해도 시간상 불가능했다. 다 된 밥에 잿가루가 날아든 셈이었다. 나와 그 외국인 상인은 발을 동동 굴렀다. 당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가서 상표를 찍어 오겠는가 하는 것이 큰 난제였다. 그래도 방도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나는 무작정 오토바이를 몰고 의오시에 있는 큰 무역회사들을 찾아다니며 방법을 찾았다. 그러다가 유럽에 물건을 내보내는 어느 한 큰 무역회사 간판을 보고 무작정 찾아 들어갔다. 나는 그들을 붙잡고 통사정을 했다. 나의 고충을 듣고 나서 그들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처지가 너무 딱해 보였던지 모여서 상의를 했다. 한참 후에 책임자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는 너무도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 그들은 한시 급한 눈앞의 불부터 꺼주기 위해 컴퓨터로 상표를 직접 설계해 의오시에 있는 거래처 인쇄공장에 바로 보내주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 상표부터 인쇄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진척이 돼 몇 시간 만에 나는 신발 상표를 손에 받아줄 수 있었다.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럽던지 나는 음료수 다섯 박스를 사들고 들어가 그들 한 명 한 명과 포옹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나는 인력시장에 가서 노동자 20여 명을 데려다가 상표를 신발에 끼워넣고 다시 포장하게 했다. 전신 망고 끝에 무사히 제 시간에 납품할 수 있었다. 외국인 상인은 너무도 기뻐서 나의 손을 잡고는 정말 림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났으니 망정이지. 다른 장사꾼들은 번거롭고 큰돈 떨어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모두 외면했었는데 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 지나온 추억이라 지금은 재미나는 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로 정신이 다 아찔해 났다. 살면서 매번 일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인생 좌우명인 오똑이 정신을 떠올리며 해결했다. 오똑이 정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그저 허황한 꿈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도 오똑이 정신을 계속 인생 좌우명으로 삼으려고 하니 말처럼 쉽지는 않다. 60대 중반을 넘어서고 보니 문득문득 두려움이 찾아온다. 무엇이든 시작한다는 자체가 두렵고 여기저기 아픈 것도 두렵다. 머릿속에 온통 두렵다는 생각뿐이니 감히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겠다. 그래도 나의 사전에는 후퇴란 없다. 인생 좌우명인 오똑이 정신을 살려 책을 보고 글 쓰는 일에 도전하련다. 분투하다 보면 고목에도 꽃이 피는 날이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면서.

네, 이상은 림순자 작가님의 글 나의 인생 좌우명 오똑이 정신이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을 내세요 라는 이 노래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만약 무언가를 도전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앞서거나 어려움이 닥쳤다면 힘을 내보세요.

네, 오뚜기 정신. 네. 어떠세요?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은 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향기님께서 오뚜기 정신이라면 거목에도 꽃이 피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죠? 힘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분히 풍기는 좋은 작품 잘 감상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거목에도 꽃이 피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하는 이 멘트가 감명 깊게 다가오네요. 그래요. 오늘의 이 작품이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작품들을 읽다 보면 저 또한 네, 많은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더라고요. 거목에도 꽃이 피는 날. 네, 분투하다 보면 거목에도 꽃이 피는 날이 오겠죠. 네, 이 한 줄에 얼마나 많은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분투한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빛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분투 끝에 아무도 꽃필 거라 기대하지 않았던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벗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른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늑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잠시나마 씨름을 내려놓고 고요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차라는 책 중에는 우리가 마시는 차에 대해 이런 한 단락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차를 마실 때 색, 향, 미의 관점으로 즐기라. 찻잎을 바라보고 겉잎의 향을 맡는다. 뜨거운 물로 한번 예열한 다구에 겉잎을 넣고 흔들어서 다시 향을 맡아본다. 우려낸 찬물의 색을 관찰하고 젖은 찻잎의 향을 맡는다. 찻잔의 따스한 온기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차의 맛을 음미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오감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레 다른 고민은 잊히고 외부로 향한 나의 안테나는 점점 나로 향한다.

네, 한 잔의 여유가 좋은 리오는 늘상 쫓기듯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정신없는 일정을 잠시 접고 내려놓고서 피곤한 심신을 달래고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죠. 네, 차를 마시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차를 준비하는 과정은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잡념을 털어내고 비우는 과정입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 다기를 준비하고 물을 끓이고 적당한 온도로 갖추기를 기다리고 찻잎을 꺼내 적당한 온도에서 향이 퍼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과 생각은 정리가 되고 호흡이 안정됩니다. 이 시간에만 집중하고 차를 준비하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네, 커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원두를 꺼내 잘게 갈고 물을 끓여 한 방울 한 방울 내려 마시는 과정도 이와 같을 겁니다.

차나 커피를 직접 준비하는 그 시간이 소중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차 한 잔의 여유로 커피 한 잔의 쉼으로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죠.

네, 문학의 세계에서 다양한 삶을 만나는 시간, 늘 따뜻함과 감동으로 에너지를 실어주는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득히 멀어져 가던 25년 전 추억 조각들이 퍼즐 마냥 머리속에서 하나하나씩 맞춰진다. 아지랑이가 아물거리고 꽃망울은 수줍게 터질 듯 꿈틀거리던 봄날이었다. 여사촌 이모가 한국에 가게 되면서 서시장의 똥매대를 엄마가 이어받게 됐다. 그 뒤로부터 엄마는 하루도 거를 세라 입살, 팥, 사탕가루, 소금 등 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해 송편을 알심 들여 만들어 가게에 이고 나가 팔았다.

성판을 맛보면 알듯이 만드는 데는 지극한 정성이 필수적이었다. 먼저 팥을 깨끗이 씻어 푹 불린 다음 삶아내어 으깬 후 따뜻하고 나긋나긋한 팥을 한입 크기로 길쭉하게 빚는다. 다음 입살로 보들보들한 떡가루를 내고 버무려 석을 넣은 뒤 가마에 쪼낸다. 쫀득쫀득한 떡을 손바닥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밀어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콕콕 찍어낸다. 용기가 자리를 흐르는 떡과 달콤한 팥소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궁합이었다. 거기에 엄마의 손맛까지 더해져 떡이 맛있다고 찾아오는 단골들이 날로 늘어났다.

어느 해 찌는 듯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삶아둔 팥에 물이 조금 들어간 탓에 반나절도 안 되어 팥이 모조리 쉬고 말았다. 고객이 송편을 가지고 매대에 찾아오자 엄마는 두 말 없이 돈을 돌려줬다. 쥐어버린 몇 시쯤 되는 송편을 버리고 맥없이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콧마루가 찡해났다. 새벽같이 일어나 팽이처럼 분주하게 돌아쳤는데 공든 답이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이야. 하지만 엄마는 돈을 내고 격운을 샀다 치면 돼 라고 하시더니 이내 훌훌 털고 일어나 다음날의 재료들을 준비하느라 서둘렀다. 언돌과 링결되어 있는 가마에 떡과 팥을 쪼내기에 방안은 늘 찜통을 방불케 후끈거렸다. 장판마저 발바닥이 빨갛게 될 지경으로 뜨거웠다. 열기가 확확 와닿는 구들에서 엄마는 땀을 뚝뚝 흘리며

다리를 꿇고 앉아 성편을 빗었기에 무릎은 늘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떡 하나하나를 선수 빗다나니 두 손도 늘 구운 고구마처럼 벌겋게 통통 부어 있었다. 그렇게 성편을 판 수입으로 온 식구의 생활비를 마련했고 자식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해줬다.

덩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 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장 안에서 온 하루 있어야 한다는 건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거역이었다. 두꺼운 옷을 여러 벌 껴입었다 해도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막기에는 대부석이었다. 추운 겨울인지라 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가물에 콩나듯 드물다 보니 난거미가 지면 밖에 나가 부들부들 떨면서 팔아야 했다. 하얗고 곱던 얼굴과 손은 얼어터져 감자처럼 터슬터슬해지는데도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엄마는 10년 내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만큼 부지런히 시장에 나갔다. 예약이 줄줄이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엄마를 도와 송편을 대야에 담아야 했다.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몇백 개가 넘는 송편을 대야에 담아야 했으니 기름이 발린 손은 끈적끈적하고 몸에서는 떡냄새, 땀냄새가 물큰거렸다.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공원놀이도 하고 쇼핑도 하고 싶었는데도 우리한텐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다. 엄마도 여잔데 왜 꾸미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어깨에 짊어진 짐 때문에 엄마는 그런 사치 같은 건 엄두도 내지 못했다.

가끔씩 일찍 하학하는 날이면 엄마가 떡을 파는 매대로 찾아갈 때가 있었다. 그러면 나를 매대에 세워놓고 자기는 밖으로 나가서 팔았다. 팥썰을 넣은 송편은 하루만 넘기면 변질하기 십상이기에 날이 저물기 전에 팔아야 했다. 그날도 도움이 되겠나 싶어 하악하고 엄마 매대를 찾았는데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예쁘장하게 생긴 아줌마가 찾아와서 송편을 두근 달라며 100원짜리를 건넸다. 두근이면 거스름돈 96원을 찾아드려야 했는데 잔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 밖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잔돈을 받고 가지고 와야 하니 좀 기다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줌마가 된다며 머리를 끄덕였다.

새돈인데도 말라꾸리지 않았다. 엄마는 돈을 하늘에 대고 많이 쳐다보고 나서 툭툭 쳐보더니 가짜 돈이라고 했다. 조심해선 이망정이지 하마트면 또 온 하루 번 돈을 그냥 날릴 뻔했다. 그 뒤로 엄마는 떡장사를 5년간 더 이어갔고 나도 대학에 가게 됐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가을날 엄마가 숙소로 전화를 해서 이젠 떡장사를 접고 한국에 가서 일해보려는 뜻밖의 속내를 터놓았다. 내가 결혼을 하게 돼서야 엄마는 외롭고 고난으로 얼룩졌던 타국살이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왔다.

요즘 엄마는 우리 식구들을 챙겨주랴 어린 외손주를 돌봐주랴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낸다. 오늘도 우리는 밥상에 빙 둘러앉아 엄마가 손수 빚은 떡을 먹으며 옛 이야기꽃을 피운다.

너가 대학을 다닐 때 학비와 생활비까지 해서 1년에 꼭꼭 만 원씩 들어갔어. 1년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면서 모아봤자 너 학비밖에 안 되더라. 그땐 너 동생도 어렸으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외국에 나가는 게 짧은 시간에 목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었어. 하지만 외국에 가서도 불법이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 갚아야 할 빚은 산처럼 쌓여있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만약에 붙잡히기라도 하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면 어쩌나 하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날 때마다 꼼짝 않고 집에 박혀있었지.

마흔에 문턱에 들어선 오늘에야 엄마가 급하게 한국행에 나서게 됐던 리오를 알고 나니 마음이 찡해났다. 항상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엄마가 우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훌쩍 떠나버렸다고 그렇게 서러워했는데 이 모든 게 우리를 걱정해서였다는 걸 알고 나니 고마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40대 중반에 남편과 자식을 두고 낯선 외국으로 떠나는 엄마의 마음인들 어죽했으랴.

한국에서 보모로 일하면서 주인 집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얼굴이 눈앞에 삼삼해서 견디기 어려웠다고 엄마는 오늘에야 마음속 고충을 털어냈다. 의리의리한 별장인데도 보모한테는 창고로 사용하던 콧구멍만한 방을 침실로 내줬다. 난방도 안 되는 산뜻한 바닥에서 며칠 자고 나서

가도 견디기 힘들어 주인한테 전기 담요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안 주더라 했으니 얼마나 슬펐으랴. 어죽하면 엄동설 안에 어덜어덜 떨며 고향에서 뜨끈뜨끈한 언돌에 앉아 송편을 만들던 추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겠는가. 집주인의 끊임없는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지만 그래도 고향에 있는 남편과 애들을 생각하며 꼭 참았다고 하니 마음이 미어질 뿐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잠시 후에 계속해서 리향옥님의 작품 송편의 깃든 엄마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뒤 보모일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그릇 씻는 일을 했는데 하필 떡을 파는 가게였다. 그날따라 왼쪽 눈이 유난히 부들거려 불안했는데 조심하지 않아 뜨거운 물을 쏟는 바람에 발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 상처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아팠는데도 약을 대충 바르고 그대로 계속 일을 놓지 않은 어머니였다. 아파도 누워있을 겨를이 없었고 달마다 빚을 꼭꼭 갚아야 했기에 하루라도 편히 쉴 수가 없었으니 말이다.

엄마의 팔에는 아직도 그때 사고로 남은 상처가 흉측하게 남아있다. 어느 날 아침 채소 사러 나가는 길에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기에 별 생각 없이 걸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어깨에 맨 가방을 확 채고 달아나 버렸단다. 화들짝 놀라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분질러 한동안 고생을 심하게 했단다. 돈은 항상 호주머니에 챙기는 습관이 있어 가방에는 별로 여기나 물건을 안 넣은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래도 시퍼런 대낮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으니 그 뒤로 얼마나 마음을 조이며 살았겠는가.

떡장사를 할 때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도 매일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루하루 커가는 너희들을 보노라니 힘든 줄도 몰랐어. 한국에 가서야 진짜 고생이란 게 뭔지 몸과 마음으로 실감했지. 8년 뒤에 다시 고향에 돌아오니 소녀였던 너가 결혼한다고 신랑을 보여주지. 겨드랑이 몇 가지 겨우 얻은 둘째마저 훈질하게 커버려서 처음엔 얼마나 서먹서먹했다고.

우리 곁에 있어줘야 할 나이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깊게 남아있는 듯 엄마는 가볍게 탄식했다. 온 가족이 송편을 함께 만들던 시절이 그리웠는지 요즘은 늘 그때 일들을 돌이키며 지난 얘기를 곧잘 꺼낸다.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재롱 부리는 자식들을 떼어넣고 떠나가며 시름이 놓이지 않았는데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선택을 한 거겠지만 엄마는 그 아쉬움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양이다. 가난하긴 해도 가족이 오손도손 함께 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면서 엄마는 오늘도 옛말처럼 자주 외운다. 그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젠 우리가 다 커서 홀로 서기를 하니 엄마는 늙었네 하며 아쉬움을 털어놓는다. 상을 물린 뒤에도 엄마의 송편 이야기는 끝이 날 줄 몰랐다. 엄마가 만든 송편 하나하나에는 가족과 자식에 쏟은 깊은 사랑이 녹아 있었다. 눈바람이 휘몰아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1년을 하루같이 매대에서 송편 장사를 악착스레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외로운 타향에서 눈물로 세수를 하다시피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자신의 두 손으로 가족을 지켜내고서 했던 엄마의 굳센 의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세월은 어느덧 엄마의 이마에 깊은 주름살을 그려놓고 머리에는 하얀 소리를 살포시 뿌려놓았다. 고생으로 얼룩진 쓰기슨 엄마의 인생은 알고 보면 자식들한테 모든 걸 고스란히 바친 인생이었다.

감정은 물과 같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에 비하면 치사랑은 너무도 초라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갈마든다. 성편에 깃든 엄마의 이야기가 어쩌면 평생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오신 우리 엄마 세대들의 살아있는 전설이 아닌가 싶다.

전설이 아닌가 싶다. 네, 참 감명 깊었습니다. 송편에 깃든 엄마 사랑, 리향옥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저보다 세계에 빠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걸을 결심과 각오가 있다면 무슨 일이든 언제든 해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네, 강한 열정으로 도전에 굴하지 않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요즘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어디로 피서를 갈까가 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흑룡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눈과 얼음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 흑룡강은 여름철 피서의 최적지입니다. 이곳의 여름은 끈적끈적하고 숨이 막힐 듯한 무더위가 아닌 숲과 강바람이 어우러져 길러낸 통쾌한 서늘함입니다. 하지만 흑룡강에 피서오는 리오는 결코 시원함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흑룡강의 서늘함은 지리적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의 거대한 생태계가 길러낸 것입니다. 흑룡강성은 2,162만 헥타르의 숲으로 삼림 피봉률이 전국 4위를 차지하며 100여 곳의 국가 삼림공원이 진주처럼 박혀 있습니다. 대서운가령의 원시림 속에는 100년 넘은 나무들이 빼곡하고 숲속에는 고농도의 산소 음이온이 가득합니다. 이춘 대응가령은 우수한 삼림 생태를 바탕으로 여름 건강 휴양 관광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국 총량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514만 헥타르의 천연습지가 자리 잡아 철새 이동의 중요한 기착지가 되고 있으며 2,981m의 국경선을 따라 흑룡강, 우수리강 두 개의 국경강이 힘차게 흐릅니다. 흥계호, 경박호, 오대련지 등 중대형 호수와 642여 곳의 자연늪지가 별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저녁 여름 평균 기온은 대부분 20도 내외로 낮에는 답답하지 않고 밤에는 서늘해 이불을 덮고 자야 할 정도입니다. 국경성인 흑룡강성은 2,981km에 달하는 긴 국경선을 끼고 있어 중국 최대의 국경강과 호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부 룡강 삼협 국경강 유람은 국경 소도시 학강의 특색 문화관광 노선입니다. 화하의 동극 무원으로 가면 특별한 의미의 여름 일출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감옥사의 무원은 중국 대륙의 최동단으로 국내 대부분의 도시가 아직 깊은 밤에 빠져 있을 때 해가 강물의 안개를 뚫고 동극 광장에서 서서히 떠오릅니다. 신주의 북극 마카로 가면 북극 마을에서 인생의 북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만나면 보기 드문 어로의 장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흑룡강성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계절을 거스르는 눈놀이입니다. 빙설대색의 몽환빙설관은 사계절 운영되며 만남, 하얼빈, 얼음 공연은 계속 이어지고 실내 스키장은 사계절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축제와 대회는 여름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할빈 제24회 국제 맥주 축제, 치치알 바베큐 축제가 잇따라 열려 맥주 향과 고기 향이 밤바람에 휩싸여 가장 정겨운 인정미를 선사합니다. 흑룡강의 여름은 아름다운 산과 물뿐만 아니라 활기 넘치는 동물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빈 극지 공원에서는 귀엽고 통통한 북극곰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귀여운 모습의 펭귄을 만날 수 있으며 물개와 바다 코끼리의 수상 공연은 늘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동북 호리몬에서 관광차 너머로 무리 지은 동북 호랑이를 마주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루미가 흰 날개를 저으며 갈대밭에서 춤을 추는 치치알 자롱 생태 관광지, 다람쥐가 발밑을 뛰어다니고 사슴이 여유롭게 풀을 뜯는 이춘, 순록이 느긋하게 자작나무 숲사이를 거니는 대행가령 어원크족부락에서는 자연 생태계 야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의 행복은 절반이 풍경에 있고 절반이 혀끝에 있습니다. 흑룡강의 음식은 결코 화려한 플레이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양이 많고 맛이 정직하며 실속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동북대지 자체의 매력과도 같습니다. 세계 3대 흑토 지대 중 하나인 이 땅은 전국 9분의 1의 식량 생산으로 국민의 식탁을 든든히 지킬 뿐만 아니라 최고 품질의 식재료를 길러냅니다. 냉수에서 자라 살이 단단해 쫀득한 식감이 입맛을 사로잡는 물고기 요리, 직접 썰어 양념한 뒤 철판에서 지글지글 굽는 치치알식 바베큐, 모든 것을 넣고 끓이는 쇠솥 요리, 시원한 개소냉면, 핫강의 꼬치구이 등 여기에 현재 시원한 맥주를 곁들이면 무더위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 시트립 해외 플랫폼 드립닷컴 신규 순위 리스트인 드립 베스트 차이나 원더를 공개했습니다. 그중 할빈이 중국 최고의 비서지 1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쾌적한 여름 기후, 풍부하고 다원화된 문화 관광 자원, 독특한 도시 매력으로 특별한 여름 관광 경쟁력이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순위는 여름 기후의 쾌적성, 생태자원, 특색 있는 여행체험, 문화 관광 인프라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 평가했습니다. 할빈의 여름 매력은 서늘한 기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빙설 문화, 음악, 미식, 생태, 인문 자원이 어우러져 차별화된 비서 관광 모델을 구축한 점이 큰 강점입니다. 2026년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국제빙상연맹 아시아 피겨스케이팅 청소년 훈련 캠프가 일전 할빈에서 개막한 가운데 아시아 15개 국가 및 지역 올림픽위원회 소속 선수와 코치 등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할빈은 빙설 문화의 역사가 깊고 경기장 시설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지난해 제1회 아시아 피겨스케이팅 청소년 훈련 캠프가 할빈에서 개최됐으며 당시 운영 서비스와 경기장 시설 조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청년 인재 양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국제빙상연맹 및 할빈시 인민정부는 이날 2026에서 2027년 아시아 피겨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청소년 훈련 캠프 공동 개최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부유 자그다치 철도 전 구간에 걸쳐 총 31개역이 설치됐는데 이 중 신설 역사가 3개에 포함됩니다. 역사가 개통된 후에는 전 구간 신호 종합 건물, 견인 변전소, 배전소 등 시공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개통 운영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형국화였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에 들어 폭우가 내릴 경우에 몇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일기예보 및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생산활동과 이동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며 되도록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야외에서는 전력계량함, 배전함, 변압기, 전선조, 조명시설 등 전기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물이 많이 고이는 구역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폭우가 내릴 경우 자전거나 자가용 운전을 피하고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을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옮겨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물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해 감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이나 호수, 산악, 하천 등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폭우가 내릴 경우 산악 또는 물가 활동 및 집단적인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82번째 시간입니다.

0: 놈들의 그물이 점점 더 바싹 조여들어 유극대의 처지는 갈수록 간과하였다. 그들의 흔적을 냄새 맡은 놈들이 무리를 지어 온종일 돌아쳤다. 유격대는 여러 번 포위되었다가 다시 빠져나왔다. 유격대원들은 몸이 지닌 식량도 다 떨어져서 밭에 있는 온 고구마와 땅콩을 주워 허기를 면하였다. 고구마는 땅땅으로 얼음덩이 같았다. 독강이가 한입 물어보니 돌을 깨무는 것처럼 딱딱 소리가 났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울상이 되어 있는 한 대원에게 말을 걸었다.
1: 아니, 이건 얼음과자로구만. 바삭바삭하는 것이 그 어디 가도 사 먹을 수가 없을 거야. 이걸 먹으니 배도 부르고 목도 마르지 않누만. 참 멋진데. 동무는 왜 먹지 않아?
2: 난 다리가 아파서.
1: 내가 고쳐줄까?
0: 덕강이는 눈을 끔뻑거리며 물었다.
1: 자, 어디 보자고.
0: 그 대원은 약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덕강이는 얼굴빛을 고쳐서 익살스레 말했다.
1: 잘 들어보. 이런 처방대로 약을 찾소. 머리가 아플 때는 몽둥이로 때리고, 눈이 아프면 고춧가루를 바르며, 이빨이 쏘면 군떡을 씹어야 한단 말이오. 그리고 다리 아플 때는 산 꼭대기를 여러 번 오르내려야 한다오.
0: 여럿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대원도 이를 꼭 물고 정직한 웃음을 지었다. 독강이

0: 하지만 웃지도 않고 열성스레 말하였다.
1: 이게 바로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는 거야. 나는 경험이 있거든.
0: 누군가 그를 불렀다. 덕강이는 그리로 뛰어갔다.

0: 놈들의 포위 공격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이때에 유격대의 활동을 견제하고 그 활성을 보상하기 위하여 강영철은 당위원회의 위원들과 의논하고 부대를 둘로 나누어서 기회를 보아 놈들을 타격하기로 결정하였다. 강영철은 덕강유와 함께 한계 대호를 거느리게 되었고 류구장과 덕성이 옥추가 다른 대호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들은 연락 지점을 정한 후 제각기 행동 준비를 서둘렀다. 출발 전에 몇 사람을 당이 받아들였다. 입당 선서 모임은 바람 등진 양치쪽 참비탈에서 하였다. 푸르른 소나무 가지에는 새하얀 눈이 가지와 솔잎의 모양대로 마치도 송이송이 피어난 목화꽃 마냥 층층이 덮여 있었다. 나무 가지에는 붉은 댕기가 걸려 있었다. 깃발 위에 샛노란 마치와 낫은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놈하고도 숙연한 기분이 흘렀다.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 8명이 격동되어 단기 앞에 엄숙히 서 있었다. 풍인이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때는 엄동설한이었으나 몸에 열기가 확확 풍기고 뜨거운 피가 모리우러 용서 숨치는 것만 같았다. 땀이 흥건한 큰 주먹을 축혀들고 웅그른 목소리로 엄숙하게 선사하였다.
1: 나는 끝까지 혁명하며 피압박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할 것을 선언한다. 나는 죽어도 변절하지 않을 것이며 혁명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겠다. 만약 이 선서를 어긴다면 준절한 제재를 받겠다. 선서인 홍인이.
0: 쩡쩡 울리는 그들의 이름은 강철판에 낙인을 찍은 듯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모닥불이 여기저기 보였다. 뭉게뭉게 피어나는 연기 속에 불길이 날름거리며 불꽃을 탁탁 튕겨 올렸다. 모닥불의 불빛은 마치 거대한 명과도 같이 하나로 구불구불 이어져 권유산의 봉우리를 포위하고 있었다. 불빛 뒤에는 헤아릴 수도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어둠이 깃든 산 꼭대기를 향하여 흉악스레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산 위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엔 령계를 잃은 간부도 있고 영예 군인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피난 온 인민들이었다. 천여 명이나 되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조직도 없었다. 어떤 집은 온 가족이 산산이 헤어져 버렸다. 살을 에이는 새벽바람이 점점 세차게 불어오고 큰 눈이 펑펑 쏟아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몸이 얼어드는 줄도 몰랐고 어깨 위에 쌓이는 눈을 털어버릴 생각도 못하였다. 그들의 가슴은 기름에 지지는 것보다 더 바질바질 끓었다. 무슨 방법으로 살아나겠는가? 소나무 아래도 팥배나무 옆에도

0: 바위 틈에도 사람들이 몸을 옹성구리고 몰켜 있었다. 아이들은 울고 어머니는 흐느끼고 있었으며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울음, 끝없는 울음. 하지만 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검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제발 날이 밝지 말라고 빌고 또 빌었다. 하늘이 영원히 검은 장막으로 덮여 외놈들이 눈을 가리워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하늘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동력히 푸름푸름 밝아오며 우연 빛을 무겁게 드리웠다. 어슴푸레 보이던 수림이 점차 시꺼먼 자태를 나타내었다. 수연이는 애간장을 태웠다. 이제 날만 밝으면 비비린 비극이 벌어질 것이다. 그는 몸이 괴로운 것도 아랑곳 않고 눈살을 여기저기 헤매며 화자와 옥자, 수자들과 함께 간부들을 찾아서 비상회의를 소집하였다. 수연이는 대호를 하나 모아서 군중들을 이끌고 포위를 뚫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모두 무기를 숨겨버렸다. 남은 것이란 몇 자루의 권총뿐인데 그것으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사람들은 이때에야 목숨보다 귀중한 무기를 그 어느 때나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들은 거듭 의논하고 나서 어서 빨리 부상병들을 숨기고 놈들과 견결이 싸우도록 군중들을 조직 동원하며 간부들과 공산당원들을 보호하고 한 사람같이 단합되어 놈들의 토벌에 맞서 싸우자고 결정하였다. 사람들의 가슴은 토끼라도 품은 듯 쿵쿵 높뛰었다. 갑자기 산 아래에서 치열한 총소리, 돌격소리가 터져올라 설산호의 정적을 깨뜨렸다. 사람들은 놈들의 학살이 시작되었는가고 여기며 또 한층 당황하여 한 곳으로 몰켜들었다. 바로 이때 첫 소강을 받아하는 새하얀 산봉우리에 몸집이 웅장한 사람이 나타났다. 초록색 군복을 입고 허리에 두른 탄띠에는 싸창을 꽂았으며 어깨에는 총창을 꽂은 보총을 맨 전사였다. 그의 팔이 낀 팔로군의 완장은 즉시 사람들의 눈에 선명히 안겨들었다. 천백상의 눈길, 아버지, 어머니, 어른, 아이, 남자, 여자 등 모든 눈길이 동시에 그 전사의 한 몸에 날아가 굳어졌다. 삽시에 사람들 속에서 환호 소리가 터져올랐다. 수자와 특견이는 미칠 듯이 기뻐서 어머니를 잡아끌며 부르짖었다.
1: 어머니! 어머니! 팔로군이에요! 저 산호를 봐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정말 많구만요!
0: 사실 그들은 열 서너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관계인가? 단 한 명의 팔로군을 만났다 하여도 망망한 바닷물에 빠졌던 사람이 큰 널조박을 본 듯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사들은 군중들의 눈길을 받으며 몸집이 웅장한 그 사람을 뒤따라 급급히 달려왔다. 눈이 밝은 수사가 놀란 소리를 지르며 뛰어갔다.
1: 네, 왕패장이 왔어요!
0: 삽시간에 사람들은 전사들을 겹겹이 에워쌌다.

0: 외침소리에 그들은 귀가 메일 형편이었다. 그들은 오로지 감격의 눈길과 친절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는 수밖에 없었다. 왕동해는 한시바삐 사태를 이야기해 주려고 조급해하였다. 어머니는 너무 격동되어 멍하니 서 있기만 하였다. 그는 사람들 속을 헤집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손에 음식을 든 화자가 그의 곁에 다가서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왕동해와 전사들을 지켜보았다. 눈물이 용서 숨쳐 올랐으나 화자는 닦을 염도 하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의 모습을 보고 급히 물었다.
1: 화자야, 왜 그러냐?
2: 아주머니.
0: 화자는 얼른 소매로 눈물을 씻으며 진심으로 웃었다.
2: 제가 어리석어요. 저도 모르게 그만 눈물을 흘렸어요. 아주머니, 저 왕패상을 좀 보세요. 아직도 저렇게 몸이 튼튼하고 정력적이구만요. 전번에 그 연극을 보고 난 뒤 전 정말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여간만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 후 여러 곳에 수소문해 보고 나서야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나 저렇게까지 튼튼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아주머니, 그들이 왔으니 우린 구원됐어요. 외놈들은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당하고야 말 거예요.
1: 옳다, 화자야. 그는 굴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어느 때도 쓰러질 줄 모르지.
0: 어머니는 감개무량해서 말을 이었다.
1: 팔로구는 참으로 장수도 당하지 못할 영웅들이야. 우리 인민들에게는 친부모보다도 더 살뜰하지만 싸움만 하면 성난 호랑이 같아서 혼자서도 외놈 백을 당하지.
0: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온 왕동해는 어머니와 하자를 만났다. 그는 친절하고도 다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3: 아주머니와 부녀 회장 동지도 여기 계시는구만요. 어서 알려주십시오. 간부들이 어디 있어요?
1: 왕패장, 먼저 여기나 좀 하오.
3: 안 돼요, 아주머니. 정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2: 왕패장 동지.
0: 하자는 음식을 그의 손에 들려주었다.
3: 제가 당장 찾아오겠어요.
0: 왕동해는 급급히 간부들에게 실태를 알려주었다. 그는 상급의 명령으로 한 개 패를 거느리고 전문 공소기관을 호송하였던 것이다. 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놈들이 이산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놈들이 꼭 간부들과 군중들을 학살하리란 것을 안 그들은 군중들을 구출하기로 결심하였다. 방금 울린 총소리는 왕동해 그들이 쏜 것이었다. 그는 한 개 반을 밖에 남겨두고 놈들을 견제하게 하고 자기는 열 서너 명의 전사들과 함께 뚫고 들어와서 군중들을 이끌고 포위를 돌파하려고 하였다. 간부들은 재빨리 군중들을 몇 개 조로 편성하여 이끌고 전사들의 뒤를 따라 밖으로 뚫고 나갔다.

놈들은 불에 들이닥친 타격에 오리 빠져서 허청질만 망탕하였다. 포위권 밖에 남은 한계반 전사들이 다른 산꼭대기의 수림에서 놈들을 습격하였다. 언덕에는 전사들과 함께 피해 나온 사람들 한 조를 이끌고 산골짜기로 급급히 달려갔다. 그들은 한피탈길에 이르러서 새까맣게 산을 덮으며 기어 올라오는 외놈들을 발견하였다. 왕견장의 명령에 뒤이어 모두 맹렬히 수류탄을 퍼부었다.

열몇 명 놈들이 산골짜기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드라마 숨바귀꽃 8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함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8월인데요. 우선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지켜가고 있는 모든 해방군 장병들에게 명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장병들은 당의 절대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나라의 안전과 번영발전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

선열들의 공적이 기다려 오늘의 평화와 행복이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선들에게 기리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영호 씨 어머니는 해마다 8일 건군절이면 혁명열사 기념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열사이신 아버지가 그리워 눈물로 세월을 보내신 어머니. 이젠 80고령이 넘으셔서 다리가 불편하여 오래 서 있을 수 없지만 해마다 꼭꼭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혁명열사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노래 인민해방군 1564 열사 추모답을 요청해봤습니다. 모든 열사 유가족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그러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해방군 장병들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해방군 장병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언제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일 빠른 시간에 재해지역 일선으로 달려갑니다. 재해구에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살려내려는 해방군 장병들의 노력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근무하는 리금 씨는 고향 마을이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 해방군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서품 전날이불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고, 처사에 이렇게 맹랑한 일도 있을 수 없는가? 어쩌면 밤새하루 다 된 곡식이고 디비고 이렇게 떨떠다 다 밀어갔는가? 아이고, 처사에
2: 이름 하늘이 항체에 빠졌는데 찔함 갈기고 찔함 갈기고 올림받아 대포로 파괴해놓으라 이놈 하늘새끼.
1: 아이고, 뭐 없죠? 경계대 물이 겨우 죽고 저거 어디겠습니까? 어디 없는가?
2: 아이고야, 저거 어찌가냐? 아이고, 저게 마을하게 저게 벽돌로 사카도 저게 절반이나 다 무너졌다. 저거 어찌가냐?
1: 누가?
2: 저거 어찌가냐? 저거.
1: 이제로 우리 집 자리로 미네 아니 배우디 없는가?
2: 어찌가?
1: 이거 어찌 없는가? 저거.
2: 우리 그
1: 누가?
2: 우리 그 주변에 사기 당겨 아무나 다 넘어져가 놓을까? 우리 그 우리 집이 어디야? 아이고야.
1: 어찌 됩니까?
2: 저게 어디에 내려 더 두세 개 또 내려온다. 저게.
1: 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
2: 어째 아래 딸이 쓱 학교 우리가 다 찍었냐
1: 아버지 영감이 거도 청년 때부터 뛰었다고 뽑으시던 버릇이 니버 물난 시에 혼났었기
2: 하길 그랬어 청년 아들을 그 잡아온 돌덩개에다가 한잔 쫄하고 누비 커서 단잠이 호로로 들었는데 그저
1: 눕자마자 커태렁태렁 굽더구만
2: 그래 글쎄 단잠 폭 들었는데 불쌀러지 무리닥치며 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아 자라에 그저 가그쥐했다는 소리 나는겠는데 아이고
1: 그래게서 내 글쎄 아이 뒤에 문으로 해서 아이 산으로 올리탈 찬데도 영감이 거서 뿅 빼를 쓰면서 계속 물적으로 내뛰다 니가 법적가에 니가
2: 내 잡으려면 아킵두지 못해지는 게지 그래도 놓친 신세 속보를 해도 얻어 입을 수 그렇지 그렇지 않다 큰일 날 뻔했어
1: 아니고 니 시계 보겠을 거요 어땠는데 뭔가 니구라 아니 니구 먹죠 경주 차동 타이다가 군대들 까뚝 씻고 와서 보니 저거 먹죠
2: 오직이라
1: 저거 먹죠 저거
2: 아이고야 가마스도 수다그 씻고 왔구나
1: 아이고 아니고 저거 어땠는가 저거 없이 저거
2: 군대 하하 저렇게 물에 맡겨야 되는가 저런 저 구불겠네 저 군대를 허리 바 메고 들어가
1: 메고 들어가
2: 빨리 소리 치워 아이고 저 바 아 저 우리 장바 저 새 장바 야 빨리 저 바 메고 들어가자고
1: 여기 어디 장바 있습니까 TV가 허재 있는가
2: 불겠네 저런 저 저렇게 어깨를 붙잡아 저기 힘쓰게 하니까
1: 저
2: 야 야 대단하다 재롱빈도 정옥식 사귀게 했다고 이 큰 물에 못 들어서는데 저렇게 군대들이 제주군 거 해자고 저렇게 막 접어드는 거 보면 군대는 정말 겁이 없단 말이야 야, 야.
1: 저도 전자 알아요 어쩌면 또 저런 고사함
2: 야, 놓치 올 때 아이요. 저 쌍제 방진나, 쌍제 방진나, 쌍제 방진나.
1: 니가 봅시오. 이런 게 정치입는가?
2: 정치나 말아가는 형편이 없는 정치지 이게 다. 야, 저 아이고야 저거 구불겠다 어찌랴.
1: 현잘 부를 걸. 현잘 부를 걸.
2: 우지게 우재물자 왔다고. 야 여보 너 우재물자 왔다. 우재물자 내 이럴 줄 알았지 글쎄. 내 이럴 줄 알았다 글쎄. 내 구제물자 가져라 가겠습니다.
1: 이거 봅시오. 구례니 어디로 간다 구례시 없는가. 내가 갔다 오게 하실 건 여기 이거.
2: 야, 야, 그럼 버치 갔다 오게. 아, 저, 야, 뭐, 놓지. 그 서한입 써는 그 식소리 말한 집 보주고 아무개나 허한 거 한 번 가져. 야, 아무개나 허한 거. 아이고. 늙은게 아무개나 다 벗어 이제 별치리 있냐. 아이고야 사장님이야 저 구제물자 와까지 가란다 지금. 아이고야 거기 하나야 거기 물려게 있는 게 분돌했나 아니야. 저런 저 네 빨리 애비들 못 가겠냐. 저씨 빨리 저 넘어지겠다 빨리. 아이고 아이고야 내미는 아도 한나 근사라 재고 또 잡을겠다 또 잡으러 하여간 집회 때부터 잡으는 데는 이름이 있을 거야. 생산돼서 회를 해도 그렇지 쟤 무슨 아는 돈이 있어서 잔뜩 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자의 대끝에 나앉아서 패들하고 잡으다가 헌데 원 신사님 여자로 방귀를 그렇게 육실하게 기는 건 보다 재미 하여간 저 여자 저게 제가의 가전여자입니다. 예, 가전여자입니다. 소위 거칠어서 정체 좀 문제 있습니다. 예, 문제 있습니다. 도토풀 또 떠나갔다가도 내 자리집 앞에 먹음직한 호박새끼에서 뭐 똑대에선 어대를 흐물흐물하며 치매 뚜새하는 도토풀 광대에다 쑥쑥 쉬어가지고 이렇게 속이 거친 여자입니다. 예, 속이 거친 여자입니다. 저게 막버릇입니다. 저게 막버릇이. 예. 사람이라는 게 무식이 어떻게 됐건만은 예 첫날 광식 이불한처럼 세탁해 사는 게 이게 기본 정치입니다. 이게 기본 정치. 정치라는 거 알고 보면 이렇게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재밌습니다. 나는 어째 그런지 정치를 잘 못하자 해도 영 잘 되지 않는가. 예. 내 이게 기념입니다. 예 내 이게 제대로 기념입니다. 아 글쎄 여가라면 집체 때에도 정치대강 뒤에는 제노친도 아예 따라다니는데 내도에는 늘상 허둘한 안간들이 묻어다니면서 정치를 해달라고 주불거려서 여가라면 저 예산관 댕기는 오영감은 내게 돈길 메고 잡아들 내 아래를 애때습니다 아래를 애때습니다 내 댕기거라고 내 집 죽고 했다 들었다 나 죽고 예 아이고
1: 하하하
2: 이거 떨고게 안 되니까 아이고야 이거 무슨 거야 이거 무슨 거야
1: 경계정 자동차에다가 거저 이불이랑 입쇼이랑 가쪽 가져와셨다고
2: 저런 입쇼만 허물 가져와도 괜찮은데 이불까지 가져왔더라고 저런 저
1: 주위에 제일 꼭대기에 계시는 주자야구로 다 와셨다고
2: 무슨 거야 주위에 높은 다에서 왔더라고
1: 예. 아이고 쎄 내 이 새는 막 뛰면서 리우쎄 아이고 착한 매뱀 태아바이는 어떤가 하면서 리우쎄 아이 눈에 눈물이 빙 더며 우자하대 입는가 우쎄
2: 그래서 어째서
1: 나도 어째 말이 아이 나가면서 리 자꾸 울어지 입다고
2: 이게 정치불모이라고 정치불모이라고 어째 그럴 적에 공산당 만세 이래도 못하니까 말이오 이래도 못하니까
1: 무식이 여기서 여기를 까흥 맹는 게 말이 나가야 합기
2: 어째 나가겠니까 그게 정치불모이다 그렇지 그게 정치불모이다 그게 오늘 큰 정치불모 착오를 범했다는 거
1: 네 정치불모 죄를 지었을 거 아니 그것이 정치불모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이 아이 뒤에 꼭대기에 겹치는 양반이 그것이 아이 영감이 해세웠던가 하면서 그것이 아니 이렇게 것이 첫날 입으로 두지 않는가?
2: 무슨이라 이게 첫날 입으리라
1: 이거 봅시오 이거 봅시오 이렇게 대큰 겨날리 부르고 이렇게
2: 아이고 어째 그래 아이고 이가 짜이래가 아이고 이가 짜이래냐 이게 아이고 어째 그러냐
1: 어때 이래 뭔가
2: 어째 가슴이 답답하면 자꾸 나는 울어지자는가 이게 야
1: 어때 내처럼 경치불문이 어쩌고 이래야 돼 뭔가
2: 이런 경치불문이라고 지금은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너 지금 지금 울어 울라 이게 경치야 울어
1: 겨나니 부른 이렇게 죽는다
2: 사회주의 좋다 사회주의 좋다
1: 사회주의 좋다
2: 사회주의 좋다
1: 좋다
2: 좋다 좋다 좋다 어째서 사회주의 좋다는 거 아는가
1: 에휴 이렇게 겨나니 부리랑 주는 게 겨차 있고 나쁘게 해서 그런가
2: 아주 소리를 아 그래 전날이 부르 저 주의 좋고 아이 좀 나쁜가 이런 정치 그저
1: 아이 어때 이리 용세를 피웁는가 아이 니기 나쁘다 안는가 누구 니네
2: 아이고야 정치는 내 절반 말 해도 괜찮겠는데 너무나 짜기 집으로 놓으니까 야 창피스럽다 창피스러봐
1: 그러나 니가 봅쇼 영감은 어디 뭐 신문 볼 줄도 모르고 씹는 게 정치로 그렇게 잘합시오
2: 신문 볼 줄 모르겠는가 이런 이거 하다
1: 보면 아이 글씨를 모르고 씹는 게 어떻게 신문을 보고 씹는
2: 딱 글만 알아야 신문 보는가 신문을
1: 그래
2: 예. 신문이 난 그림이라면 땡땡 들이받아 보면 황하기지 어째 어째 어째 어째
1: 해간 우리 영감이 거리 태웠을 것
2: 아이고 어찌 가자 정치를 조금 할 때만 그래서 또 해시시 함께 알고 죽 갔다 왔지 아차 황금 아이고 어찌 가자
1: 이거 봅시오 용기 날래 누구 봅시오 이거 어떻게 다 피했습니까? 연계 지시오 안 좋죠?
2: 야, 이거 전화를 물어보니까 벨라타
1: 어떤 일이 없는가?
2: 처방 갈 때 일이 막 생각해보면 벨라타
1: 이 바쁜 못해도 이
2: 명감은
1: 여보 어떤 일이 없는가?
2: 이거 좀 덮어보자 됐어
1: 미식에 보겠을 거야 미식에 보겠을 거야 어떤 일이 없는가?
2: 아이고 가만 가 엄마
1: 턱도 봅시다 턱도 봅시다
2: 아 여보
1: 어때 이게 있는가
2: 이게 무슨 이런 게 있어 과거다 어째 이게
1: 이게 있는가 어때 이게
2: 있는가 이게 무슨 과거다 게 있는가 야
1: 무식이 있다는가 무식이
2: 돈이고 이게
1: 이거
2: 돈 이게 돈
1: 아니
2: 이게 100원짜리 천원짜리 아니까 3천원이요 3천원
1: 아니 3천원이나 아니고
2: 이거 넣었지 맞죠 잘했죠 이 오늘은 하늘이 더 맞죠 야
1: 그만 이거 봅시오 이거 봅시오
2: 야
1: 근데 이게 네 입에서 네 글쎄게 다 돈은 낸 거 모르고 번첨한 게 아닙니까
2: 글쎄 누구 모르고 홀라당 보내자는가 이게
1: 그래 빨리 냉제를 닫아주셔 하지
2: 아 그게야 그래 최고 그래 아 전날 입은 받은 것만 해도 목이 메는데 나라 조잘대 가지가 야 정신한다는 집에서 빨리 가지가 야야야 아 너지
1: 어떤 일이 했지
2: 정말 요 사람이 딱 모르고 요 돈을 여기다 넣었을까
1: 아니 영감 요 때 이게 뭔가 알아 모르나 닌제로 찾아주는 게 옳다 했는가?
2: 아 글쎄 찾아줘야 되지
1: 네.
2: 야 가만히 좀 생각해 보기요 그게가 여기 3천원이다 3천원이다 확실히 요 사람이 돈이 많아 사람인데
1: 아니 영감이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2: 아 나 못나 뻔하지 아 돈이 없으면 3천원 전화 였는가? 우리 같은 단돈 30돈도 모욕했는데
1: 글쎄 말이야
2: 그러니까 요 사람이 어째서 저기다가 도루셨을까? 아, 옳소! 요 사람이 돈은 많다는 소문 내지 말자고 가만히 우리게 다 보낸 겨, 여기. 야, 그런 게
1: 없게, 야. 또 무슨 소리입니까?
2: 하하.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5분 동네에서 와 다 꺼달라고 하면 어찌겠어? 그 사람이, 미래. 그래서 가만히 거 좀 우리 맛 쓰라고 이래 보낸 겨, 여기가 도치
1: 됐어. 고생 야. 아니다. 그런데 내가 뭐 어쩌거니? 아니 그렇게 세기 대본 사람이 무서자 무신의 삼천년은 고전 이불 속에다 씌우려서 보내겠습니까?
2: 애구 내디 정치는 개뿔도 모르면 내디 그게 비치게 사도 많다 그게 정말.
1: 내 혹시 모르고 내 모르고 내 모르고.
2: 아 여보! 여보!
1: 어때?
2: 그 사람이 뇌보여 뇌보. 야 뇌보여. 야 뇌봉치라 좋은 일이나 하거라고 야. 에 좋은 일을 하고도 이름 아예 남기거라고? 가만 우리들이 오래보낸겨 여기 그렇게 해놔진다. 야 지금 사람들은 마음이 붓단 말이야.
1: 네, 그렇게 아? 거전 여쭈 말고 어떻게 천자인데 갖다 인사라도 하고 네 오실까요?
2: 아 글쎄 천자인데 가져다 인사를 해야 되지 뭐. 글쎄야 네, 그런데 저 아, 가만 있자.
1: 어때 이 없는가?
2: 아야
1: 어때 또 무슨 정치 입는가? 어째 자꾸 이러면 좋냐?
2: 여보 놓지
1: 어때 이래?
2: 잘못하다가는 이걸 내서 니네 가정 파괴라는 엄중한 정치에 걸린다 이게 야
1: 무식이 합니까? 어때 내 손에다 지금 미래 민간이 민간이 이거 그래 니가 어디 입는가 이거 니가 어디 입는가
2: 여보 요거 깨끗한 거 봐서 요게 새생한 자리 같지?
1: 그렇대 손님아
2: 그런데 어째서 내 외가에 돈은 여기다 였는가?
1: 글쎄 말이고
2: 내 외가에 돈은 하고 여는갔어?
1: 아이 그치 말이고
2: 아이라는 거 요각시 남지에 모르게 가마에 본같이 어마인 대로 돈을 빼야 돌기자 하다가 에, 남지에 들어오니까 바빠서 여기다 치웠던 것이
1: 아니 어쩜 결문같이 저런 주소하오 아이 제 남지하고 돌아오이랑 해야지 결혼 큰일을 뒤져도
2: 글쎄 그래길래 문제라는 게지 야 그래길래 야
1: 없쇼 그래 문니 이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2: 그런 거 남조의 당호이다 보니까 모르고서는 이 입으로 재해지구에 덜커덕 지원했던 것이
1: 결혼
2: 그런데 이제 우리 이거 기업구 가져가게 나르게 되면은 그 당원 나가네 가만히 있자오 야 가만히 있자오
1: 어디 어디 없는 거
2: 지안가에를 거둬 썩어지 두드려 나서 코피 막 터져도 배려 안 내리가 하고 야 계속 리온 하자가 하게 되면 우리 늙은 것들이 남의 가정 파괴라는 엄중한 정치를 걸린다는 거 야, 세상 일이 아이 되는 게 정말 세상 일이구나. 불통하다. 이거 아이서도 이렇게 하는 돈은 이거.
1: 이거 봅시오. 야? 상심해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니 돈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2: 야, 내 지금 아까부터 요 돈을 보니까 요런 궁리나는데야. 우리 무슨 이제 영감 놓지 무슨 큰 집을 짓고 살겠어.
1: 그래
2: 야, 한두 가야 되게 짓고 소리야. 살겠는데는 백도라고 기와짜이가 고개 1톤 한 500원 하면 될게요. 야, 1톤 500원. 야, 1톤 500원 요 기와하고 백도도 싸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만큼은 요게 세면깔거하고 유리를 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십자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요. 가만있어! 아, 도토새끼 싸놔야 되지. 아, 아까운 동물 거저 남 쪽에 쏘냐?
1: 아, 그치, 말이야.
2: 야, 요것도 도토새끼를 싸고, 여기가.
1: 이거 봅시오. 근데 정말 이런 돈은 이렇게 당시에선 이렇게 씹는가?
2: 이런, 이거. 아, 누구 썩이 짚어 쓰는가, 이거? 썩이 짚어 쓰는가? 어째? 기어코 돈 가져다 두고 들어 어째? 남이 가정 파괴라면 엄중한 정치 걸기 잡기라? 야? 이제 우리 삶은 몇 해를 살겠다. 그런 엄중한 착오를 지겠어. 야?
1: 저게 독인가, 저게? 저기 분도레미 아니냐 저기 바게트 두고 어디
2: 있니? 저기다 여기 뭐 잘할 것 같은데
1: 이거 봅시오 경기 저기 분도레미 아닙니까? 바게트를 들고 막 뛰고 있지 이거 봅시오
2: 어? 저가 저게 또 군자들인데 저 바게트 들고 저게 군자 마디빌라 간다 저게 어? 마디빌라 간다 저게
1: 저기
2: 좀 소리 쳐 좀 소리 쳐
1: 아니 아니 어디 요어쿄
2: 아 소리 쳐
1: 아이고 이게 소리 치니까 이거
2: 저런 저 비나중 노인 낯이다 뜨거워 나서 원래 부도래네 그
1: 이거 봐셔 이거 봐셔 군대들에게 다 따가운 불을 막 붙여주고 아니 저런 저거 군대들은 막 결하스름이 난시고 결혼 저거
2: 옳다 그게 정치다 그게 정치다
1: 이거 봐셔
2: 부도래비야 그게 정치다 그게
1: 저게 정치 입는가
2: 정치나 말아가네 저게 기본 정치요 저게 기본 정치
1: 정치
2: 야 호박새끼를 도둑질하던 분도래미 저렇게 정치를 잘할 줄 몰랐다 야 그게 정치다
1: 정치다 정치다 정치
2: 어쩌기라 부도 어쩌기
1: 이거 좋은 게 천자인데 가져가면 이것도 정치 아닙니까
2: 한국이 정치 아니라는 거 그러길래 아기부터 빨리 가져가라 돼요
1: 네 가져가야
2: 빨리 가져가
1: 가져가야
2: 아 가만있어
1: 어디
2: 여보! 아이고, 여보, 어떡하냐? 아이고, 여보, 어떡하냐?
1: 인형감이!
2: 아이고야, 요게 정치다! 나가지가, 나가지가! 어서 나가지가! 예, 나가지가! 어, 여보, 놓지!
1: 어떡하냐? 무슨 정치인가?
2: 아, 혼자 저기 있는데, 혼자 저기 있어! 혼자, 그동 봐라.
1: 네, 그동 봐라.
2: 아하! 야, 전쟁! 다운! 정치요! 전쟁!
0: 중국 꿈은 강국의 꿈이자 강군의 꿈입니다. 군대가 강대해야 국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조국은 강군 목표 실현과 세계 인류군대 건설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기시 김성화 씨는 군인이신 아버지에게 명절 인사를 드리고 싶다면서 노래 한 곡 요청해봤습니다. 김성화 씨 아버지는 겉보기에는 무뚝뚝하고 엄해 보이지만 자식들에 대한 사랑만은 다른 아버지들 못지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즐겨 들으신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해방군 장병들은 변경 안전을 수호하고 저국을 보위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청춘을 당과 인민에게 바치고 몸과 마음을 조국 변경에 바쳐가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입니다. 연길시의 김영수 씨는 퇴역한 지 30년 세월이 지났지만 꽃다운 청춘을 조국의 국방 건설과 변강 건설에 바쳤던 시절과 그 시절 함께 군복무했던 전우들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우들에게 명절의 문안을 전하면서 노래 초소의 달밤을 요청해왔습니다. 김영수 씨의 전우들께서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인민 해방군은 강의 기치를 높이 축해들고 조국의 대지에서 민족의 희망을 짊어지고 피어린 싸움 속에서 용감히 전진하면서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데 불우의 공로를 세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중국인민 해방군 장병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은 어떤 일이든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시련이나 고통을 맞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후에 일어날 문제나 고통을 미루기보다는 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속담에서 매도란 칼이나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일이 끝난 후에는 쌓였던 피로와 고통이 해소되고 결과적으로는 나무가 쓸모있게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해결하고 나면 그만큼 마음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는 나무를 베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인은 언제나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모든 나무를 가능한 한 빨리 베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루는 큰 숲을 지나면서 장인은 그 속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매우 거대하고 잘 자라 있었다. 하지만 그 나무의 가지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많아 가려져 있었고 덩치가 커서 장인에게 부담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장인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나무를 지금 당장 베어야 할까? 아니면 나중에 더 좋은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방법을 고려할까? 고민하면서 그는 결국 결정을 미루고 그 나무를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 숲을 지나친 장인은 그 나무가 더 자라나면서 주변 나무들까지 가리기 시작한 것을 보고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그 나무를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나무를 다시 베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나무의 가지는 더욱 넓게 퍼져 있었고 그 나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그날 장인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 나무를 바로 베었으면 이렇게 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장인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장인은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미루지 않고 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마을의 노인이 장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무를 처음에 바로 베는 게 힘들지만 나중에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오늘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 노인의 말은 장인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장인은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즉시 해결하려 했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속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해결책이 된다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은 문제를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미루는 동안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초기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문제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장인의 이야기에서처럼 처음에 어려운 나무를 바로 베지 않고 미루면 그 나무가 자라면서 더 많은 가지를 퍼뜨리고 그만큼 베는 데 더 많은 시간과 힘을 들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업무나 학교에서의 과제가 쌓여가면 그 부담은 점점 커지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었을지라도 미루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지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미루지 않고 바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바로 해결하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속담은 어려운 선택을 피하지 말고 바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삶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이 너무 부담스러워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선택의 기회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장인의 경우 처음 나무를 베는 것을 미루었던 이유는 그 나무가 너무 크고 다루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그 나무를 처리하려 할 때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즉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결정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속담은 어려운 결정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불확실성과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루게 되는데 이는 결정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을 피하지 않고 즉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속담입니다. 일을 미루다 보면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일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장인의 경우 처음에는 나무를 바로 베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미루는 것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삶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미루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미루면 그 문제는 커지기만 하고 결국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교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당장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은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속담은 결정을 미루는 것의 위험성과 어려운 선택을 피하지 말고 즉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미루지 않고 바로 직면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큰 이점을 가져오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주말은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해소하며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프로는 주말 운동법을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일에는 업무와 학업, 가사 등으로 인해 운동이나 여가 활동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말을 활용하여 건강한 활동을 계획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면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장기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활동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조절이나 근력 향상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주말에는 평일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운동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을 하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스트레칭과 요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순간뿐 아니라 이후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주말 활동의 핵심으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비타민 D 합성과 생체 리듬 조절에도 유익하며 수면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 속에서의 활동입니다. 자연 환경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주말 동안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가까운 산책로, 강변, 해변 또는 숲길에서 걷거나 가벼운 하이킹을 즐기는 것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압과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과 접촉하면 시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이 자극되어 뇌가 안정되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연 속에서 활동하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나눌 수 있어 정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자연 속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휴식과 회복을 동시에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활동은 정신적 창의적 활동입니다. 주말은 단순히 몸만 돌보는 시간을 넘어 마음과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요리, DIY 공예 등 창의적 활동을 통해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 운동과 같은 정신적 안정 활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뇌의 전두엽 활동을 활성화하여 사고와 감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하루 종일 전자기기에 노출되어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경우 이러한 활동은 휴식과 회복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도 주말 건강 활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행복감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면역력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요리와 식사를 즐기는 활동은 심리적 만족감과 함께 신체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건강한 활동을 계획할 때는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동에만 치우치거나 오직 정신적 활동에만 집중하면 한쪽 면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고 하루를 지나치게 빡빡하게 계획하지 않고 여유 시간을 충분히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체력, 건강 상태,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이 약한 분은 과격한 운동보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바쁜 도시 환경에 있는 분은 가까운 공원이나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활동은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번 즐기는 활동보다 매주 일정한 패턴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정신적 안정감도 점차 강화됩니다.
주말 건강 활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면 평일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삶의 질과 활력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말 동안의 건강한 활동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운동, 자연과의 접촉, 정신적 창의적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을 균형 있게 계획하고 개인 상황과 체력에 맞춰 실천하면 신체와 정신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활동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회복, 건강 증진,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실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주말 동안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동을 해야 한다,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활동 유형과 실천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활동 계획이야말로 주말 시간을 보다 유익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첫째, 신체 건강을 위한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력과 유연성을 높이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말에는 평일보다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평소 시도하기 어려웠던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가벼운 조깅이나 빠른 걸음 걷기, 계단 오르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수행하시면 심장과 폐 건강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높여 일상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다면 배드민턴, 농구, 자전거 타기와 같은 가벼운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면 운동 효과뿐 아니라 즐거움과 유대감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 속에서의 활동입니다. 자연 환경은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까운 산, 강, 해변, 숲길에서의 산책이나 하이킹은 혈압과 심박수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집중력과 창의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말에는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활동을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공원 피크닉을 즐기거나 친구와 함께 산책하며 자연 풍경을 감상하면 정신적 휴식과 신체 활동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속 활동은 햇빛을 통해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주말뿐 아니라 다음 주의 활력까지 향상시킵니다. 셋째, 정신적 창의적 활동입니다. 주말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두뇌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공예 등 창의적 활동은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성취감을 통해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명상, 호흡 운동, 간단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경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휴식과 회복을 동시에 취할 수 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을 정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면 주말이 단순한 휴식 시간을 넘어서 자기 개발과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입니다. 주말에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을 계획하시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게임, 요리,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심리적 만족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어 정신 건강에 장기적으로 이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주말 동안의 휴식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과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신체 활동, 자연 속 활동, 창의적 정신적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을 균형 있게 배치하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일정을 지나치게 빡빡하게 계획하지 않고 여유 시간을 확보하면 신체와 정신 모두가 과부하 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활동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점차 활동량을 늘리시면 장기적으로 건강 증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말 건강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서 신체적 건강, 정신적 안정, 사회적 유대, 창의적 성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신체 활동과 자연 속 체험, 정신적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실천하면 주말을 통해 평일의 피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을 단순한 휴식 시간으로 여기기보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활력을 충전하는 전략적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주말 동안의 건강활동은 단순한 일시적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장기적인 건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말은 평일과 달리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운동, 자연 속 활동, 정신적, 창의적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 사회적 유대, 생활의 활력까지 모두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주말 활동을 계획하고 루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하면 꾸준히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아침 1시간은 산책이나 조깅, 일요일 아침에는 요가와 스트레칭을 하는 식으로 일정을 정기화하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활동 리듬에 적응하게 됩니다. 루틴화된 활동은 습관으로 자리 잡으며 주말마다 반복할수록 신체적 체력과 정신적 안정이 강화됩니다. 또한 활동의 패턴을 미리 기록하거나 앱을 활용해 체크하면 성취감을 느끼며 동기부여가 유지됩니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신체 활동, 정신적 활동, 자연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은 각각 다른 건강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주는 가족과 공원 산책을 하며 신체적 활동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다른 한 주는 혼자 명상과 독서를 통해 정신적 회복에 집중하는 식으로 활동 유형을 분산시키면 신체와 정신 모두의 건강을 골고루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활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적입니다. 셋째, 활동 강도와 시간을 개인 상황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운동이나 활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한 분은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이며 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체력이 충분한 분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하이킹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여 전신 건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력, 건강 상태, 날씨나 환경 조건을 고려해 활동을 선택하고 조절하면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성취와 즐거움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을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지속 동기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산책을 완료하거나 한 주 동안 꾸준히 요가를 실천한 기록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활동할 경우에는 서로 격려하며 즐거움을 공유하면 활동 자체가 생활의 활력과 행복감을 높이는 경험이 됩니다. 활동이 즐거워야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활동 후 회복과 휴식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 활동은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회복 과정도 중요합니다. 활동 후 스트레칭, 가벼운 수분 섭취, 영양 보충, 충분한 수면은 근육과 신체 기능 회복, 피로 해소, 정신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특히 주말 활동이 주중 활동으로 이어질 경우 회복을 소홀히 하면 다음 주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므로 주말 휴식과 활동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건강 습관과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 활동이 단절된 별도의 이벤트가 아니라 평일의 생활 습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장기적인 건강 증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산책을 시작하면 평일에는 계단 이용, 점심 후 짧은 걷기 등으로 이어가거나 요가와 스트레칭을 주말에 실천하면 평일에도 자세 교정과 근육 이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일상과 연결하면 주말 건강 활동의 효과를 일주일 전체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말 건강 활동의 핵심은 계획, 균형, 지속, 즐거움, 회복입니다. 체력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환경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습관화하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주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형성하면 일주일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과 행복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한 주말 활동을 넘어서 평생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전 부모가 되려면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마다 적당한 시점에 아이의 손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자신이라는 집을 지을 때 부모는 시멘트에 섞인 물과 같다. 부모가 끝까지 남아서 챙겨주고 간섭하고 함께하겠다고 하면 과연 어떤 집을 만들 수 있을지, 과연 그 집이 완성될지 걱정스럽다. 벽돌에 바른 시멘트의 물이 적당한 시점에 증발해야 그 벽돌이 단단하게 서로 밀착되고 하나의 벽으로서 또 집으로서 완성된다. 네, 김정국의 세상 모든 엄마에게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어디 아이뿐이겠습니까? 네, 모든 관계가 그럴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지혜롭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네, 선을 긋는 가장 적당할 때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맹금류가 동지 밖으로 아기새를 밀어내듯 걱정을 눌러두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네, 행기 릴레이 코너 요즘은 특별히 연필의 매력 향촌 시리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중 오늘은 아주 뜻깊은 곳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파견 간부 김미령 씨를 생방송실에 모시고 광동촌의 관광업 발전에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지금 저희 생방송실에 나와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일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광동촌의 파견 간부 김일영 씨 맞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광동촌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기 전에 이제 광동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1: 네, 광동촌은 화룡시 동북부에 위치하였으며 화룡시에서는 40억 킬로, 연길시에서는 20억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광동촌은 8개 점유서저로 나뉘어져 있고 전천의 지역 면적은 7.25 평방킬로미터이고 경상지 면적은 386 헥타르, 림지 면적은 212.79 헥타르입니다. 광동촌의 주 산업은 럭스텍 요기묘세배와 향촌관광 산업입니다.
0: 네, 천천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1: 네, 긴장해서.
0: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 번 또 크게 웃고 나면 긴장감도 차차 이제 좀 더 눌려지게 되곤 하는데 게스트 분들이 다들 그래요. 처음에는 좀 말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얘기할 때 목소리가 약간 이제 떨린 소리가 나는 그런 게스트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는데 방송이 좀 지나서 이제 5분에서 15분 정도 지나게 되면 긴장이 풀리면서 엄청 말씀 잘하시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제가 저희 방송 시간을 좀 짧다고 느끼는 게 나중에 진짜 이제야 뭔가 좀 물이 올라서 방송을 제대로 막 열정스럽게 하려고 할 때쯤이면 아쉽게도 방송이 마무리할 때가 됩니다. 네, 오늘 김미령 씨는 아마 또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고 아까도 한우도 엄청 잘하시던데 네, 그래서 또 기대가 되고 얘기를 아주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상시하게 레스쿤병 총석이께서 광동촌 시찰 하신 지 벌써 이제 9년째 지금 잡아들었는데 그간 광동촌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의 칭호도 수두룩하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스금편 총석이께서 광동촌을 시찰하신 지 9주년인데요. 그간 2020년 7월에는 주변의 비암천, 태흥천, 버성천과 연합하여 중심천 단위를 성립하였고 주변 천을 이끌어 넘박공유 그리고 민서류 행산업 등을 계획 실시했습니다. 그러하여 천 집체 경제가 비교적 빠른 증상을 가져왔으며 2023년 천 집체 수입이 144만 여원에 달했고 농민 인구당 평균 수입은 2.1만 원에 달했습니다. 근대 광동촌에서 수여받은 영예 칭호가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는 국가급 문명천, 중국 소수민족 특색천, 길림성 특색 관광 명소 명천, 전국 법치 시범천, 그리고 전국 선진 기층 당 조직 등이 있습니다.
0: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룩한 데는 당과 정부 그리고 광동촌에 몸 담고 계시는 여러 관계자분들이 잘 이끌어 주신 것과 또 촌민들의 그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레스쿤병 총석의 광동촌 시찰 이후 관광 방면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스쿤병 총석의 시찰은 광동촌의 관광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촌을 방문합니다. 관광객들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희 촌에서는 관광 서비스 센터, 주차장, 경관 대문을 건설하였으며 장기간 외국이나 외지에 거주하여 사용하지 않는 촌에 집들을 거두려 다양한 품격으로 장식하여서 60개의 민박집으로 개조했습니다. 선후로 저희 천에서는 교양기지, 공동농업기지, 명강애국주의, 교양기지들을 설립하였으며 2023년엔 국내외 관광객 59만 명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 120%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5년에서 2023년까지 연 인수로 230만 명에 달하는 인차의 관광객들이 광동촌을 방문해 주었으며 관광 수입은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0: 그러네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광동촌을 방문하셨다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광동촌이 사실은 뭐 한두 번 가본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뭐 방송 일 때문에 간 것도 있겠지만 여러 번 가본 것 같습니다. 네, 연변 작가협회에서도 한번 이제 조직을 해서 가서 또 여러 가지 역사 내용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저희가 뭐 촬영 때문에 가거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가거나 또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제가 다른 곳에는 별로 다닐 새가 없었는데 광동촌에 유독 그렇게 많이 네 다녀온 걸 보니 다른 분들도 아마 저처럼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번 가셨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령 씨는 지금 광동촌에서 이제 또 일도 하고 계시는데 딱히 이제 거기서 일하기 전에는 광동촌에 가보셨나요?
1: 네, 그 전에는 그냥 한 번쯤 가봤는데 그 전에도 많이 이뻤습니다. 특히 지금 봄철이니까 벼 재배를 하면서 지금 많이 파랗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거기 가다 보면 그간 쌓였던 피로도 많이 네, 좀 없어지는 느낌도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여름철이라서 네, 지금. 네. 네. 근데 이게 광동초는 사실은 뭐 겨울 빼고는 나머지 3계절 다 이제 벼밭 구경, 네. 구경이 가능하죠.
1: 네, 그렇죠.
0: 알겠습니다. 그간 이룬 대단한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지금 앞에서 이미 설명을 주셨는데 네. 이렇게 수치로 딱 들으니까 진짜 더 와닿고 또 실감이 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광동촌의 기초 시설 건설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1: 네, 맞습니다. 저희 근륜대 광동촌에서는 기초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입 욕도를 극대화하여 기초 시설 건설을 완성화하였습니다. 광동촌의 넘밭 관광원은 1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문화광장은 1,5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또한 84평 되는 러닝활동중심, 표준화된 문구장도 이제 새롭게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3억 원을 들여 콘크리트 도로 4.7km를 수리 및 시공하였고 도로 확장공사 4km, 밭 사이의 경장로 4km,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도로 및 채색 타일 도로 4.9km를 건설했습니다.
0: 향촌도 이렇게 도로를 다 새롭게 건설을 해놓으니까 가서 사진 네. 찍기도 좋고 진짜 네.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네, 여행의 편리성을 높여주는 것이 한 지역의 기초시설인 것만큼 이런 조치들은 더 살기 좋은 광동촌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또한 우리 이제 해랑강 강둑 경관도로 4.28km를 건설했고 또 전체 촌의 조명시설도 승격했으며 전력보상 그리고 기초시설 항목 30개를 완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차장 건설 등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출행의 편리를 가져다주는 대상 건설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0: 주차장 건설. 네. 거기 가면 주차는 진짜 쉬운가요?
1: 네, 주차 이제 천부 앞에도 엄청 큰 주차장 있고 어허. 그리고 길 양편에도 주차가 하기 쉽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동촌에서는 만약 이제 관광객 입장에서 가본다면 어떤 체험이 가능할까요?
1: 네,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논밭 체험입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머내기 체험할 수 있고 10월에는 벼가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계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넘밭 기차 타기 체험, 민속 복장 체험, 조선적 민속 음식 만들기 등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0: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그러면 민속 음식 만들기 체험 이런 것도 이전부터 있다고 듣긴 했는데 네. 정작 제가 뭐 친구들 데리고 가거나 이런 때 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걸 미리 예약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네, 가끔 그쵸.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1: 예약을 하셔야 이제 민속 음식도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애들이 그 김치, 민속 음식 하면 조선족 하면 김치잖아요. 그래서 여러 보통 유치원이나 소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학생들이 와서 김치 만들기 체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0: 이런 단체 활동은 미리미리 다 네, 예약하고 네네네. 가는 분들이 계시네요. 만약에 이제 자가용 운전해서 그냥 가족 단위로 가시거나 이런 분들도 좀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혹시 이런 거 미리 예약하려면 이제 촌부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네, 촌부에 예약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광동에는 민속 그 여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쪽에 연락을 하셔도 돼요.
0: 아, 맞아요. 이 여행 산업을 네. 책임진 또 네, 이제 다른 네, 네, 기구가 네. 더 있더라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향촌 여행다운 체험 항목이 지금 아주 잘 구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벼나 그 논을 접할 기회가 적은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체험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참 네. 찾았고, 그리고 지금도 다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단위 여행으로도 아주 재격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추천할 만한 광동촌 여행 코스가 있을까요?
1: 네, 있습니다. 저희 광동촌 여행 코스로는요. 우선 습금평 천석이가 다녀가신 넘밭 전망 대관람, 그리고 벼밭 기차, 넘밭학원, 민속집 체험의 순서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면 이걸 좀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논밭 전망대 관람.
1: 네.
0: 네, 여기는 전망대 올라가 보기도 했었어요, 저도.
1: 네. 이제 전망대에 올라가시면 지금 한창 벼들이 푸르게 자란 시기라서
0: 그냥 논밭에 새겨진 네, 글자. 네. 네. 넘밭에 새겨진 글자가 더 보이고.
1: 네. 네. 그 사진 찍기가 엄청 편리해요.
0: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글자가 이제 새겨진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는 글자가 가운데 글자가 진한 색이었단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아, 저 진한 색은 저거 뭐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기 자란 것도 역시 벼가 맞는가? 뭐
1: 네, 맞습니다. 벼 맞아요.
0: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건 또 다른 종류의 벼인가요?
1: 네.
0: 어, 원래 그런 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1: 아마 정사가 다를 거니까.
0: 네. 네. 그래서 한밭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좀 다양성을 보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벼밭 기차는 제가 네 어른이어서 그냥 이제 일하러 밤마다 갔기 때문에 이런 걸 누릴 새는 없었습니다. 타보지도 못했고. 혹시 타보셨나요, 미령 씨는?
1: 네, 저도 이제 뭐 여행객들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친구들이 오면 같이 한번 타보기도 했었는데요. 벼밭 기차도 엄청 전망대에서 관람하는 것도 벼들이 엄청 이쁜데 벼밭 기차는 완전 지금 옆에 벼들이 있으니까 음흠. 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아.
1: 네, 벼들의 그런 아름다움이라든가.
0: 벼밭 기차는 네. 한 이제 몇 분 정도 타는 것 같아요?
1: 벼밭 기차는 대략 한 10분 정도 네, 비슷한 것 같아.
0: 오, 10분 정도
1: 네.
0: 이제 정말
1: 이제
0: 벼밭을
1: 네.
0: 누빈다라고
1: 네,
0: 할 수가
1: 그쵸.
0: 있겠죠. 벼밭 기차가 닿는 그 코스가 이미 거기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1: 네,
0: 이렇게
1: 네. 네.
0: 뭐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막 돌기도 네. 하고 코너를 네 그렇게 봐왔습니다. 다른 분들 타는 거를 그리고.

0: 논밭락원 지금 그 다음 곳으로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 네, 논밭락원이라는 거 벼밭기차 바로 반대편에 있는 그쪽인가요?
1: 네, 논밭락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동천 그 여행 회사에서 한 건데요. 이게 보통 가족 단위로 행들여 오면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우선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자가용 차. 네, 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혹은 뭐 어머니라든가 부모님 옆에서 같이 차를 몰 수 있는 네, 그러한 항목들이 많아요.
0: 그러면 논밭락원이 역시 야외겠죠, 이게?
1: 네, 아닌데 약간 실내예요? 마당 아니요, 마당 같은 느낌이에요.
0: 아, 지붕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지붕만?
1: 네.
0: 아,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쪽이 아니었네. 저는 지금 벼밭 기차를 타는 또 반대편에.
1: 네, 맞아요. 그 벼밭 기차에, 네. 그 다음 들어가는 입구 커너가 있거든요. 그 다음 그 안에
0: 거기
1: 가서.
0: 거기 그
1: 네,
0: 볏짚으로 이제 네, 뭔가 맞아요.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1: 네,
0: 아,
1: 네,
0: 거기
1: 네.
0: 맞죠?
1: 네, 맞아요.
0: 아, 네. 아, 거기가 지금 또 지붕도 있게 됐나요? 예전엔 그게 없었던
1: 거예요. 지붕은 없고 앞에 그 큰 대문 같은.
0: 아, 네.
1: 이거,
0: 네.
1: 이것이 뭐 너는 락원이다라는 그런 걸.
0: 글자가 네. 새겨진. 간판이
1: 네네네
0: 때문에 적혀 있다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면 논밭 전망대 관람 그리고 벼밭 기차 타고 바로 이제 그 가운데 길을 건너서 논밭 낙원에서 또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스가 지금 민속집 체험 지금 이런 순서로 코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민속집 체험은 뭔가요?
1: 민속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광동천에도 많은 민속집이 있는데요. 주로 이런 저 헌적의 그런 특색이 문화를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민속집을 예약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 아. 민속집에 가서 이제 우리 저 헌적 특색의 그런 뭐 가마라든가 아니면 뭐 옛날 그런 불때는 네네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0: 그러면 이게 민박하고는 지금 또 다른 개념이겠네요.
1: 네, 이거는 그냥 볼 수 있는데
0: 이건 구경하는 거
1: 네네 맞아요.
0: 알겠습니다. 민속집 체험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잠깐 구경하고 네, 체험하고 네,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만 봐도 정말 하루 일정이 아주 풍성하게 짜여질 것 같습니다. 논밭 전망대 관람 그리고 벼밭 기차 논밭 낙원 또 민속집 체험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쭉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광동촌 하게 되면 여행 꿀팁이 있다면 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 이제 계시는 분이시니까.
1: 네, 광동천 여행 꿀팁이라면 우선 가족 단위 여행 혹은 회사 동료 단체 모임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민박집 앞마당에서 각종 야외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오실 때 야외 꽃이 재료들을 준비하여 오신다면 민속 체험과 동시에 야외 캠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동천에는 여러 개의 특색 있는 핫플레이스 포토존들이 있거든요.
0: 네.
1: 뭐 레하면 습금평 총석에가 저희 천 시찰시 다녀가셨던 논밭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논밭기차 등등 위치에 포토존이 아주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장소에서 기념사진을 남긴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 그러면 김미룡 씨가 생각하는 그 포토존 이제 대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우리 스금현 천석이가 다녀가신 그 논밭 앞에 바로 앞에 그 하얀 하트 모니 모양이 있거든요.
0: 네.
1: 네, 거기서 보통 애들이 사진 찍는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논밭 기차 그 앞에도 그런 핫플레이존이 있거든요.
0: 네. 네,
1: 그쪽에서 찍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저는 스금현 천석이께서 딱 걸으셨던
1: 네,
0: 이제 돌 잔도가 이게 잔도라고 얘기하면 맞는지 아무튼
1: 네.
0: 그렇게 깔려 있는 그 길을 딱 걸으면서 거기서도 저도 이제 사진 남기긴 했었습니다.
1: 네.
0: 발자취를 따라서 네. 걸어 가본다라는 의미로. 근데 거기 이제 핫플레이스라고 딱 간판을 그 벼밭에 이제 꽂아둬서
1: 네.
0: 찾기 쉽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1: 네,
0: 이미.
1: 맞아요.
0: 예. 어떤 분들은 사실 거기 가서 일망무지한 벼밭에서 포토존을 어디서 찾아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 표기가 돼 있으니까 우리 관광객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지금 방금 이제 그 꿀팁 중에 야외 캠핑 즐길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그렇다면
1: 네.
0: 이 광동촌 여행이 다른 여행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아무래도 가장 큰 차별화되는 점은 광원천은 습금평 천석이가 다녀가신 마을로 이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사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논밭 풍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특히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아름다운 넘바 풍경을 관상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가 네. 좀 이제 광동천 여행에 가장 좋은 그런 시즌이 아닌가 네. 싶기도 합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가 음악 한 곡 이어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광동천 박연감 부킴미령 씨를 모시고 또 광동천의 매력에 대해서 진일보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행기 릴레이 요즘은 특별히 연별의 매력 향촌 시리즈 지금 몇 개 정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또 아주 뜻깊은 곳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편입니다. 네, 습근평 총석이 광동촌 시찰 9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광동촌의 여행 방면에 이 새로운 면모들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생방송실에 나와 계신 분은 광동촌 파견 간부 김미령 씨입니다.

0: 앞에서 이미 김미령 씨를 모시고 지금 광동촌의 여러 가지 추천 코스 그리고 여행 방면의 변화 이러한 데 대해서 얘기를 어느 정도 지금 쭉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깨알 같은 내용들이 더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 계속해서 김미령 씨랑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지금 이 광동촌 여행 꿀팁에서 지금 야외 캠핑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광동촌에서 이제는 저희가 그 특산품 방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 거기 저도 이제 몇 번 가봤었기 때문에 맛있다 입살이 지금 특산품에서 가장 먼저 손꼽히는 네. 것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향촌 여행에서 우리가 사올 수 있는 물건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맛있다 입살입니다. 이제 광동촌의 대표적인 입살 브랜드고요. 아마도 맛도 되게 일품이어서 많은 네. 관광들이 사가는 경우가 많아요.
0: 그러면 김미령 씨도 현재 지금 광동촌 맛있다 입살 드시고 계세요?
1: 네.
0: 매일 그럼 맛있는 밥을 드시겠네요.
1: 네. 입살이 맛있으니까 그냥 김치에 그냥 밥 한 숟갈에 김치만 싸도 맛있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은 뭐 간장만 있으면 광동촌 네. 맛있다 입살은 맛있게 먹을 밥 두 공기는 이제 먹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맛있다 입살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들어볼게요. 관광객들이 이걸 어디서 사가나요?
1: 이제 광동촌 들어오시는 길 맞은편에 바로 맛있다 입살 공장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들려가지고 대부분 여행객들이 보통 광동촌 여행이 끝나고 난 뒤면 이제 거기 공장에 들려서 입사를 예약 구매하고 돌아가시거든요.
0: 예약 구매를 한다는 건 입사를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1: 네,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양이 많은 경우에는
0: 많아서
1: 네, 외지에서 오시는 경우에는
0: 네, 택배로
1: 네, 이제 택배로 운송해야 되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이제 구매를 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0: 맞아요. 직접 가져가지 않고 이제 예약 구매 네. 그냥 또 이제 택배로 다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네. 요즘은 택배가 발달하니까 이게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광동촌에서 체험도 하고 이제 놀이도 가능하고 학습도 가능한데 앞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 다 들었는데 끼니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곳을 찾으면 될까요?
1: 끼니를 해결하려면 보통 가설여행 단위에서 오신 분들은 뭐 이제 집에서 싸가시고 오거나 아니면 뭐 김밥 이런 간단한 뭐 먹이들을 갖고 오는 경우도
0: 먹거리들?
1: 많은데 네. 이제 안 가지고 오신 경우에는 광동촌 천사관 맞은편에 저한정 민속식당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면적도 크고 맛도 일품이어서 많은 손님들이 광동촌에 오시면 재방문하여 식사하는 곳이기도 해요.
0: 아, 거기 식당이 계속 이제
1: 네,
0: 오픈되어
1: 계속 네.
0: 열려져 있어요?
1: 네네네. 네, 네.
0: 그러면 별 예약 없이 가서 네, 쉽게 이용이 가능하시겠네요.
1: 네, 메뉴판 보고 주문하시면 돼요.
0: 아, 그러면 메뉴는 많은가요?
1: 메뉴도 아마 꽤 많은 너무 많은 건 아닌데 아마 웬만한 그냥 점심 식사 하시기엔 괜찮은 정도일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혹시 그 식당만의 뭐 특색 메뉴 같은 거 아니면 미령 씨가 맛있게 드셨던 음식 뭐 이런 건 있을까요?
1: 제가 맛있게 먹었던 건 이제 우리 김치하고 그 감자. 김치 감자 볶음이 맛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0: 역시 또 이제 향촌 관광에서 더 맛있게 네, 먹을 수 있을 듯한 그런 메뉴인데 네, 김치 감자 볶음.
1: 네.
0: 저도 가서 먹어봐야겠습니다. 계속 일하러 이제 다녀오다 보니까 가서 밥 먹고 온 적이 없어갖고.
1: 네, 이제 한번 왔으면 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동촌에는 그 민속 민박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 진짜 뭐 당일치기로 아니면 반나절씩 가서 일만 네. 하고 돌아오고 뭐 촬영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민박 같은 데도 들려본 적은 없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하나요? 또 민박이 어떤 형태인지도 좀 궁금하고.
1: 네. 저희 광동촌에는 60개의 민속 민박이 있거든요. 이제 방 안 면적은 80평에서 100평 좌우이고 정원은 보통 300-400평 좌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행 오는 인구수에 따라서 민박집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민박집 예약은 보통 어플, 대중평가 플랫폼, 시트립 등 여행 어플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혹은 저희 직접 저희 민속 여행사에도 전화 예약하셔도 좋고요.
0: 여기 민속 민박들이 이미 대중 평가 플랫폼 뭐 시트류 같은 데도 다 올라 있단 네, 말씀이네요. 네, 네, 네. 아, 그러면 편리하네요. 따로 뭐 광동촌에 촌부고나 여행사고나 이런 연락처를 찾지 않아도 예, 네. 인터넷으로 네. 온라인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 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직접 이제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동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1: 제 연길에서 버스를 타고 떠날 때는 연길 운수역에서 화룡으로 가는 버스를 탄 뒤 령정 비암산을 지나 후 비암천 다음 역 광동천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제 버스역에서 이제 그 매표소에서 그냥 광동천이라고 해도 그쪽에서 이제 예약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가용을 운전해 오실 경우에는 저희 광동천을 내비게이션에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0: 그러면 김미령 씨는 지금 연길에서 광동천 다니시나요?
1: 네.
0: 그러면 대개 몇 분 정도 걸려요?
1: 이제 한 30분?
0: 아, 네, 운전해서 30분, 가면 네, 네. 30분 정도.
1: 같아요. 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던 건 버스는 그럼 용정에서 이제
1: 버스는 연길에서 타고 오셔도 돼요. 연길, 용정 다 가능하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연길에서 직접 광동천 가는 버스도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편리하네요.
1: 네.
0: 연길 분들이 언제든지 자가용 없이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현재 보게 되면 여행 시설들이 비교적 구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광동천은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나요?
1: 광동천은 앞으로 이제 60개의 민박집과 어린이 논반라고 하는 농업 특산품의 온라인 판매 등 자원을 통합 이용하여 이제 제3차 산업이 제2산업을 이끌고 제1산업을 초동하여서 세 가지 산업이 융합 발전하는 모식으로 천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 창업의 기회를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제3산업이 제2산업을 이끌고 또 제1산업을 추동한다. 이 얘기가 지금 좀 인상이 깊은데 한때는 이제 그 광동촌에 뭐 공연을 하는 공연팀도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이 공연을 계속 하시나요?
1: 네. 공연 이제 우리 7월 16일이면 스금평 선석이가 어신 9주년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네, 그날도 이제 우리 광동천에서 그 뭐지 공연이 있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0: 늦게 그날을 맞이해서 네. 미리 지금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준비하고
1: 네,
0: 아마
1: 네,
0: 연습도 많이 네. 하시고 네
1: 이제
0: 그럴 것 같습니다.
1: 와서 오셔서 네 많이 관광 네.
0: 그러니까 당일에 아마 지금 좀 행사가 크게 있을 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는 분들은 이제 시간 맞춰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업 발전뿐만 아니라 촌민들에게 취업과 창업의 기회도 모색해줄 수 있다니 더없이 또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동촌을 이제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1: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광동촌은 스금평 천석이가 다녀가신 후 천지 개벽의 변화를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과 조선족의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 풍속을 그대로 담고 있는 조선족 특색 마을입니다.
0: 조선족 택생마을 오늘 뜻깊은 날을 맞이하면서 활용시 동성진 광동촌의 이모조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광동촌입니다.
1: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본 향촌 마을과 많이 다르나 아름답고 특색 있는 광동촌에 많이 놀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미령 씨와 함께 활용시 광동촌이 근년에 이룩한 발전과 성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향촌 관광은 여행을 목적으로 촌락과 마을을 여행하는 새로운 형식의 관광입니다. 향촌 촌민들의 인간미 넘치는 정을 알아가고 그 지역의 레절과 풍속을 배워가며 재배 과정부터 판매에 이르는 현지의 향촌 특산물도 접해볼 수 있습니다. 향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면 벼가 물에 익는 소리, 또 시내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귀맛 좋게 들려옵니다. 활용시 동성진에 위치한 광동촌이 바로 국가 5위급 향촌 관광 경영단입니다. 스금평 총세계 시찰 이후 광동촌은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생태리저, 관광, 문화교양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광동촌. 다음 여행은 광동촌으로 기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의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원앙새 사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봄날도 좋지만 사랑도 좋아서 꽃구름 속에서 얼굴을 내미네. 숨바꼭질하는 뗏목가에 달빛이 좋다고 불타는 정을 담아 사랑을 속삭인다네. 랄랄라 랄랄랄라 행복한 원앙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꽃으로 피워가네. 연못도 좋지만 피는 꽃 좋아서 뜨거운 사랑의 키스를 보내네. 마음속에 포근한 사랑의 보금자리 불타는 사랑의 원앙 꿈을 키운다네. 랄랄라 랄랄랄라 행복한 원앙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꽃으로 피워가네. 꽃으로 피워가네.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 원앙새 사랑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0: 北京时间16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진행되고 국경통상구의 통관 효율이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흑룡강을 국경 간 여행의 최우선 선택지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블라고베센스크에서 여객선을 타고 국경강을 건너 흑하 시내까지 들어오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올 상반기 흑하 통상구의 출입국 여객은 56만 8,400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여객 총량은 성내 통상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흑하에 입국한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고 소비 금액은 199% 늘었으며 러시아 관광객의 비중이 95%에 달해 흑하는 여름방학 입국 관광 다크호스 도시로 전국 3위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후 러시아에서 흑룡강으로 오는 관광객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단기 쇼핑, 건강관리를 위한 가족 단위의 장기 체류, 피서 여행 등 입국 관광객들의 수요는 다양했습니다. 올 들어 수분화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은 이미 33만 3천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7월 하순 수분화 블라디보스토크 중러 국경 간 관광 전용 열차가 목단강시 수분화역에서 출발하며 정식으로 시범 운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빙설은 러시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자원이지만 할빈 빙설 대세계 몽환 빙설관에서 여름에 빙설을 감상하는 경험은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극적인 반전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5대 련제 화산 랭천은 러시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건강관리 습관과 잘 맞고 대소응아령의 삼림은 시원해서 러시아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흑룡강에서는 정통 러시아식 소시지와 레바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가마 소찜 요리, 만두, 중이약산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침, 안마, 부항 등 중약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특별히 찾아 체험하는 인기 콘텐츠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동 철도가 중러 양국의 교류를 이어왔고 통상구 도시의 거리에는 러시아어 간판을 건 상점이 흔히 보이며 식당 종업원들은 기초적인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은 익숙한 건축 양식을 보고 정겨운 러시아어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소를 둘러보는 관광과 달리 흑룡강은 거부감 없이 서로 리해할 수 있는 편안한 문화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특색 관광지 배치 방안에서 마카의 차별화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확정된 이 명단으로 조국 최북단에 자리한 신주 북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관령 지역은 한여름 평균 19도의 서늘한 날씨로 피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7월 남방의 여러 지역에 고온 경보가 발령되는 것과는 달리 대관령 지역의 여름 기온은 19도 내외를 유지합니다. 이 서늘한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마카는 오랫동안 간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최북단, 극한, 러시아 린접이라는 세 가지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현지는 전역 관광 구도를 심화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최초 전역 관광 시범구, 중국 극한의 도시라는 두 가지 국가급 명칭을 획득했습니다. 북극촌, 흑룡강 제일만 등 두 곳에 4A급 이상 관광지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4D 구면 영상관, 극지 체험관, 마카 옛거리 등 신규 업태가 잇따라 조성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북극 얼음 횡단도로는 순록 촬영 투어, 숲 트레킹 등 체험형 관광 상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우수 관광 노선 중 2개는 국가급 노선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로라 축제, 동지 문화 축제, 빙설 자동차 오프로드 대회 등 연평균 30여 건의 축제와 경기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국 갑금 민박과 7곳의 성금 민박이 삼림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급 관광 서비스 표준화 시범 사업도 심사에 통과됐습니다. 2025년 마카시 관광객 수는 365만 명을 넘어섰고 관광 소비액은 33억 1,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현지 9개의 핵심 문화 관광 사업은 모두 지구 미시의 계획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행동 방안에 진미 용강 요식품위 향상 행동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각지에서 특색 미식 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용강의 여름 매력이 혀끝을 통해 발산되고 있습니다. 제4회 학강 꽃치구이 축제 현장은 밤이 되면 만석이 됩니다. 학강 시민들에게 꽃치구이 축제는 매년 여름 빠질 수 없는 의식과도 같은 행사입니다. 학강 꽃치구이가 유명해짐에 따라 올해 학강 꽃치구이 축제에 참가한 업체가 작년에 60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났으며 축제 기간도 열흘이나 연장됐습니다. 여름의 흥룡강에는 소도시의 흥성함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이국적인 정취도 있습니다. 수분화에서는 중도 미식 문화의 달 행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중도 미식 문화의 달은 테마 미식회랑 플러스 문화 레저 오락을 결합한 일체화 시나리오를 조성했습니다. 거리 전체가 기차를 테마로 해 40여 개의 부스가 미식 특별 열차로 연결됐습니다. 중로 관광 열차의 개통으로 국경 간 문화 관광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면서 올해 중로 미식 문화의 달은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제2회 이춘 홍성 문화 시즌 및 자작나무 수행 맥주 전자음악 카니발이 열리고 있는 이춘에서는 여름밤 소량이 공기 속에 퍼지는 가운데 워터스크린 영화 숲속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홍성과 자작나무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IP가 돼 피서 관광, 야간 경제, 농촌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심의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의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기억하나요?

부러진 내 길은 그저 무수한 문제만 낳기에 나를 보고 꿈꾸는 너의 그 꿈은 깨고 보니 악몽이 아니길. 끝까지 달려와 보니 내가 찾던 영원 치유 답을 닮은 건 알았대. 이 길은 내가 달리던 이유였던 가족도 아사가 버렸어. 어쩌면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학습반이 끝나자 한목지와 요가는 나란히 퇴근길에 오른다.
1: 요가. 낮에 출근하고 저녁에 수업을 듣느라면 힘들지 않겠어?
2: 괜찮아.
3: 애가 젖을 뗄 때가 됐어. 젖을 때니까 애가 더 건실해지는 것 같아.
1: 엄마가 신봉하는 거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네. 내가 기분 좋은 거 보니 나도 기뻐.
2: 목지야, 우리끼리 학습반을 꾸릴까? 생각해봐. 난 리과에 자신 있고 넌 뭐든 다 잘하지. 우리 둘이 학습반을 꾸려도 인기가 절 거야.
1: 진짜야? 야심이 장난 아니네.
2: 농담 아니다. 정말 학습반을 꾸리면 난 대학은 관두겠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학 공부만 하면 아마도 쪼들리게 살아야 할 것 같아. 식구들이 다 고생하고. 학습반을 꾸리면 다르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고. 기실 대학에 못 가도 상관은 없어. 무슨 생각해? 왜 그래? 왜?
1: 내가 괜찮다면 됐어.
0: 집으로 돌아온 요가가 서랍 안에 둔 책을 발칵 뒤집으며 뭔가를 찾고 있을 때 호영이 집으로 들어선다.
4: 뭘 찾았어?
2: 다들 여기 둔 게 맞는데 왜 없어졌지? 너는 이 책에 끼워 넣었는데.
4: 그게...
2: 뭐였지?
4: 찾지 마. 돈은 내가 썼어.
2: 썼다고요? 어디에요?
4: 아유, 그냥 썼으면 썼지. 꼬치꼬치 따지긴.
2: 어디에 쓰던 말은 해야죠. 나도 알 권리는 있잖아요.
4: 아유, 묻지 마. 피곤하. 쉬겠어.
2: 여보, 내가 고생스레 번 돈이에요. 어디에 썼는지 말은 해야죠. 가져갈 때부터 말은 해야죠. 어디에 썼는지 알 권리는 있잖아요. 내가 한 푼 두 푼 번 거라고요.
4: 무슨 뜻이 어떻게 거북하네. 자기가 번 돈이라니. 당신 돈이면 내 돈이고 우리 집 돈이지.
2: 아니, 어디에 썼는지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썼어요?
4: 마작 놀았대요.
2: 마작을? 언제 놀았는데요?
4: 요즘 오후에 그냥 놀았어. 아니, 공장이 문을 닫아 심심해서 놀았어. 매일 집에서 이간저간 빈둥거리에서 자전거도 수십 번 수리해서 낡은 자전거가 새 자전거로 됐다니까. 심심하다고.
2: 그렇다고 돈을 만약에 쳐넣는 건 아니잖아요.
4: 아니 여보, 소리치지 마. 노느라면 질 때도 있어. 나중에 이기면 되는 거지. 아니 왜 그러? 그런 눈길로 보지 마. 죽이겠어. 됐어. 돈을 갚아줄게. 한 푼도 안 돌고 다 갚을게. 됐어? 그만 화내. 배고파. 뭘 먹어야겠어. 재수 없어.
0: 대학교 한정연이 경제학부 정사안을 기웃거린다.
5: 올케. 왜 이제야 나와요?
0: 정사손이 나오자 한정현은 급히 그를 이끌고 사람들이 뜸한 곳으로 온다.
6: 아, 천천히요. 아, 왜 그래요?
0: 한정현의 소리를 부딪치며 얼굴을 찌푸리던 종사조는 자신을 쏘아보는 한정현의 눈빛에 입을 다문다. 한정현이 종사존에게 종이장을 내민다.
2: 이거 봐요.
6: 뭔데요?
2: 뭐긴 보라니까요.
6: 태양시사월간?
2: 올케한테 쓴 시가 있어요. 조성화까지요.
6: 아? 나의 사전에게?
2: 이름 날리게 됐네요.
6: 이거 뭐예요?
2: 뭐긴 여길 봐요. 더 징그러운 것도 있어요. 내 눈엔 너밖에 없어.
6: 아휴,
2: 빠지겠으면 혼자 빠질 거지. 왜 서문을 내려고 이런 짓까지 한대요?
6: 누가 썼어요? 누가 쓴 거예요?
2: 나야말로 누가 썼는지 궁금해요. 강천남이에요?
6: 강천남? 강천남인가? 아, 이런 말 한 적 없는데요?
2: 지침이 떼긴요. 둘이 같이 있는 거 봤어요. 집에까지 갔다면서요?
6: 헛소리 말아요. 그날 목지 씨와 말다툼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수천에 갔는데 나도 강천남이 어떻게 쫓아왔는지 몰라요. 날도 어두워서 하룻밤 무게할 수밖에 없었어요.
2: 어? 강천남이 말이 진짜네요?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봐요. 우리 오빠를 좋아하고 이혼하기 싫다면서요. 잘 들어요, 오케이. 큰 사고 쳤어요. 나도 못 도와줘요. 오빠한테 들키면 어떻게 수습하려고.
0: 한정현이 앵돌아져 가버리자 잠깐 멍해했던 종사조는 화가 난 듯 혼잣말을 내뱉고는 가방을 둘러매고 자리를 뜬다.
6: 아이, 될 대로 되라지 뭐.
0: 라유공과 한목지가 대학교 교무처의 오주임과 함께 등사 직장으로 향한다. 오주임이 말한다.
7: 여기엔 등사 직장입니다. 대학 입시를 회복해서 인실량이 많습니다. 강의실을 요구하는데 저희도 고려 중입니다. 아, 강의안을 봤는데 좋더군요. 조건이 있습니다. 강의안을 깨끗하게 찍었고 깔끔하더군요. 종합도도 넣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강의안 인쇄도 맡아줬으면 합니다.
8: 오.
7: 자, 이쪽으로요.
0: 라유공과 한목진은 오주임의 안내로 등사 직장으로 들어간다. 10여 명의 노동자들이 각자 맡은 일로 바삐 돌아치고 있다.
7: 나 교수, 여긴 나 교수의 모교입니다.
8: 그렇죠.
7: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난처합니다. 밖에 등사를 여러 번 맡겨봤는데 정말 어지럽더군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9: 아, 이럽시다. 새기는 건 우리가 하고 강의하는 직접 찍으십시오. 우린 세 명인데 한 명은 낮에 출근까지 해서 일손이 딸립니다.
7: 그러죠. 먼저 급한 강의안부터 해주세요. 나머진 나중해보고요.
9: 네, 그럽시다.
7: 기계가 낡았습니다.
8: 아, 이게 좀 빠른 것 같습니다.
7: 원래보단 좀 낫지요.
0: 오주임이 소개가 끝나자 등사 직장한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한목진은 강천남이 사존에게 쓴 시가 찍힌 인쇄지를 발견한다. 종사존의 초상화까지 그려져 있는 인쇄지를 보는 한목재 표정이 굳어진다. 종이장을 말하던 한목재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온다.
8: 다 된 겁니까?
7: 네, 이건 괜찮습니다. 량이 많아서 딸립니다. 많이 딸립니다.
0: 정사존 내 침실이다. 정사존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자매들이 모처럼 다 모여있다.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동료 병기, 정사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강천남의 시를 큰 소리로 읽는다.
6: 아, 사존, 내 눈엔 너밖에 없어. 우리 학교에 이런 다정다감한 남자가 있다니.
2: 이리 줘, 보자.
0: 옆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맏언니 류영은 호기심이 통한 듯 동료 평의 손에서 인쇄지를 넘겨받는다.
6: 처음 너를 위해 내 가슴이 설레었고 처음 너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었다.
0: 방금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은 정사존이 침실에 들어서자 모두 아무 일 없다는 듯 정색해서 눈치를 살핀다. 정사존이 침대에 가서 앉아 요영이 웃으며 그에게 다가간다.
2: 사존아, 사존아, 괜찮아. 마음에 두지 마. 예로부터 예쁜 처녀는 주목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어? 너만 단정하면 이따위 무시해. 난 되려 부러워 죽겠는데 이미 지났어. 화풀어, 응? 화풀어.
10: 누구지?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11: 정사전, 나와. 할 말이 있어.
0: 엄숙한 표정을 한 선생님이 정사전을 불러내간다.
10: 무슨 일이지?
6: 큰일 났네.
10: 그러게.
0: 모두가 무슨 일인지 몰라 오리동설해 있는데 류영이 말없이 손에 든 인쇄지를 내어 보인다. 대학교. 오주임을 찾아온 한목지가 면바로 정원에서 그와 마주친다.
12: 아, 오주임. 반갑습니다.
7: 어떠서? 강의안 다 찍었어?
12: 아, 찍어 있습니다.
7: 오.
12: 오늘은 부탁할 게 있어 왔습니다. 아, 큰일은 아닙니다. 수강증을 내주세요.
7: 수강증?
12: 예. 아, 교실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요. 어제만 교무차에 있지 않습니까? 됩니까?
7: 알았어. 내일 자네 호족부와
12: 네.
7: 가두의 증명을 갖고 교무차에 와 날 찾아서 내가 힘써 볼게.
12: 아유, 오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7: 괜찮소, 괜찮소. 강의한 다 그치요?
12: 아, 걱정 마세요. 수고하세요.
7: 그래, 그래.
0: 점심시간. 한정연이 남학생 숙소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 얼마 후 강천남이 밥과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한다.
13: 밥 먹고 배드민턴 치러 가자. 너도 가자.
7: 알았어.
6: 너, 이리 와봐.
13: 나?
6: 그래.
13: 무슨 일인데?
6: 네가 강천남이야?
13: 그래.
0: 한정현은 손에 들고 있던 인쇄지를 그의 앞에 내어 보인다.
6: 네가 썼어?
13: 내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내가 썼어.
6: 왕자병인가? 사전의 이름을 이렇게 공개하면 사존이한테 어떤 나쁜 영향이 있을지 몰라?
13: 넌 사존과 무슨 사이?
6: 넌 몰라도 돼. 오늘 사존이한테 그만 찝쩍거리라고 귀띔해 주러 왔어. 바로 여기에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사과 성명을 발표해.
0: 한정연이 인쇄지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돌아서는데 강천남이 그를 불러세운다.
13: 잠깐만. 왜? 사전이를 좋아하는 건 내 권리야. 내가 뭔데 나를 말리고, 네가 뭔데 내 시를 당겨버려.
6: 잘 들어. 사전이 절대 안 받아줘.
13: 왜? 우린 정경기 남녀들이야. 어? 처녀 총각인데.

0: 왜 안 된다는 거야?
1: 혼자 김치국 마시지 마. 사전이 널 좋아 안 해.
0: 왜? 네가 누군데? 사전이가 날 싫어한대? 사전이가 말했어? 어?
1: 쓸데없는 질문이 왜 그리 많아?
2: 한정연이 강천남의 다리를 걷어찬다.
0: 너 뭐야?
1: 잘 들어. 오늘이 경고야. 이제 또 사전이한테 찝쩍대면 가만 안 둬.
0: 이봐, 너 이름이 뭐야? 너 언학부야? 너 누구야? 왜 이렇게 사나워? 내 시는 우습게 봐도 돼. 그런데 내 연애를 간섭할 자격은 없어. 내가 사전이를 좋아하는 건 내 자유고 권리야. 그 누구도 못 막아.
2: 마침 이곳을 지나던 한목지가 멀찌감치 서서 말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3: 응? 흥분하는 거 보니 시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전에 질투하는 거지. 응?
2: 화가 난 한정연은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쥐고 강천남을 향해 냅다 휘두른다.
0: 에이, 뭐하는
1: 짓이야? 어, 없어.
4: 정연아,
1: 뻔뻔스러워.
2: 강천남이 잽싸게 자리를 피하는데 한목지가 급히 그를 부른다.
1: 두고 보자.
2: 얼떨떨한 표정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는 강천남한테 한마디 내쏘고 난 한정연이 한목지에게로 다가온다.
4: 아이, 가자. 왜 싸워? 손찌검까지 하고.
1: 얼굴에 철판 깔았다니까?
4: 말괄량기처럼 일해서 누가 감히 데려가겠어?
1: 어? 오빠가 몰라서 그래.
4: 이겨서 정리해줄게. 가자, 밥 사줄게.
1: 부자 됐어요?
4: 그래, 부자 됐다. 가자.
0: 막 떼먹었어.
2: 한목지와 한정연의 모습을 바라보던 강천남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자리를 뗀다. 한편 리 선생님에게 불리워간 종사조는 강천남이 쓴 시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5: 종사전, 이게 뭔지 알아? 풍속을 어지러 폈어. 영향이 얼마나 나쁜지 알기나 해?
6: 선생님, 전 떳떳합니다. 그렇다고 손목을 붙잡아놓고 못쓰게 할 순 없잖아요.
5: 네가 꼬시지 않았으면 사랑 고백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겠어? 뭐더라? 내 눈에 너밖에 없다. 이건 노골적으로 남녀 사랑이 당과 나라에 대한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이런 그릇된 감정은 아주 위험한 거야.
6: 뭐 고백이든 남녀 사랑이든 나와는 상관없어요.
5: 그렇다 해도 이 학생들은 따르는 남학생들이 많으면 더 우쭐거리고 더 뽐내는 거지. 이런 허영심은 아주 위험해. 절대 가져선 안 돼.
6: 선생님, 연애한 적 없다고 말했잖아요. 왜 무턱대고 나만 나무라요?
5: 동사준, 더 변명하지 마. 학교 결정이야. 너 이 문제에서 반드시 깊이 반성해야 돼. 주말 전으로 반성문을 써서 학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양해를 구해야 돼.
6: 안 써요. 잘못한 거 없어요.
2: 이때 갑자기 사무실의 문이 활짝 열리며 강천남의 모습이 나타난다.
5: 강천남, 왜 왔어?
0: 왜 왔겠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난리치는 통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2: 강천남이 종사존의 곁에 다가가 선생님을 마주하고 버텨선다.
0: 걱정 마, 내가 있어.

드라마 인생향연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갑자기 사무실의 문이 활짝 열리며 강천남의 모습이 나타난다.
1: 강천남, 왜 왔어?
2: 왜 왔겠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난리치는 통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0: 강천남이 종사손의 곁에 다가가 선생님을 마주하고 버텨선다.
2: 걱정 마, 내가 있어.
0: 강천남이 종사손을 대신해 항변을 제기한다.
2: 선생님, 시는 제가 썼고 발표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경솔해서 사전에 종사전의 의견을 구하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처벌하시려면 저한테 하십시오.
1: 진짜 미인을 구하는 영웅이 나셨네. 정말 눈물 겹도록 감동이야. 학교를 뭐로 알고 있어? 연애 지인과 하는 뒷산인 줄 알아? 이 좋은 학습 환경에, 이 좋은 학습 기회를 두고 아직도 국간 남녀 사랑니에나 빠져서 이 좋은 세월을 허송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2: 선생님, 연애하면 안 됩니까? 혁명시대엔 사형상 결혼도 있었습니다. 새 시대의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겠다는데 잘못됐습니까?
1: 서로 사랑한다? 네? 정사전, 너 모른다며? 지훈이 왜 또 서로 사랑했대?
2: 선생님, 남의 꼬투리 잡지 마십시오. 그냥 비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하려면 저를 처벌하십시오. 재차 강조합니다. 이 일은 종사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게 싫습니다.
1: 사랑이 선수나 된 줄 알아? 음란시를 쓴 당본인이 내 사무실에 뛰어들어 사랑 선언을 해대고 있어?
2: 어떻게 제 시를 음란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3: 강천남! 그만해! 선생님, 처벌해주세요. 얘랑 관계만 끊을 수 있으면 돼요.
0: 어이없는 표정으로 강천남과 선생님을 번갈아 바라보던 종사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쳐나간다.
1: 저기! 아, 말이 채 안 끝났어! 정말 조직도 규율도 없어!
0: 강천남이 종사손을 쫓아나온다.
2: 아, 사손아! 아, 사손이!
3: 아, 강천남! 경고하는데 시를 쓰지 말고 날 방해하지도 마! 나한테서 떨어져!
2: 사손이! 사손이! 화장 풀어! 내가 경솔했어! 미안하! 용서해줘! 앞으로 꼭 조심할게! 시를 남한테 안 보이고 사손이 너한테만 보여줄게!
3: 날 괴롭히는 게 아직도 모자라?
2: 아, 사손아! 왜 나를 받아줄 수가 없어? 너한테 쓴 시의 구설구절이 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거야!
0: 종사손이 귀를 막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데 강천남이 쫓아오며 끝이 없이 말한다.
2: 사손이! 사손이, 내 말 들어봐. 사손이, 사손이, 화내지 마. 사손이! 사손이, 사손이, 내 말 들어주면 안 돼? 사손이, 사손아, 난 나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 들어줄래? 우리 부모님은 해방 전이 대학생이야. 건국 이후 두 분 다 신문사에서 일했고 유명한 기자야. 난 어릴 적부터 고아처럼 살았어. 16살에 공장에 들어가 별별 고생을 다 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포기한 적 없고 행복을 포기한 적 없어. 난 언젠가 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잘 살 거라 믿었어.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사존아, 난 널 진심으로 사랑해. 한 번만 기회를 줘. 평생 너만 보살펴주고 지켜줄게.
3: 평생?
2: 그래, 너만 좋다면 평생 너만 사랑할게. 사손아, 난 진심이야. 세상 그 무엇보다 널 사랑해. 사손아.
0: 강천남의 절절한 고백을 듣고 있던 종사손이 사랑한다는 말에 저도 몰래 눈물을 흘리는데 강천남이 종사손을 와락 끌어안는다.
2: 사랑해. 사랑해.
0: 종사소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강천남을 밀쳐버리고 저만치 멀리 달려간다.
2: 사손이!
0: 흥분에 잠겨있던 강천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종사손이 사라진 곳을 오랫동안 바라본다. 한목지의 방. 심각한 표정으로 강천남의 시를 읽어보던 한목지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오른다. 이때 방문이 열리며 종사손의 모습이 나타난다. 노크도 없이 한목지 방에 들어선 종사손은 한다름에 달려가 등 뒤에서 한목지의 허리를 꼭 끌어안는다. 잠깐 생각에 잠겼던 한목지는 자신의 허리를 감싼 종사손의 두 손을 풀어낸다. 하지만 종사손은 다시 한목지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그의 옷을 꽉 거머쥔다. 한목지가 힘줘 종사손의 손을 풀어내고 힘껏 밀쳐버리는데 종사손은 자석처럼 다시 한목지의 품에 안겨든다. 한목지가 종사손을 밀쳐내며 뒤로 한 발 물러선다. 종사손이 서러운 표정으로 한목지를 마주한다. 한목지는 두 손을 펼쳐 종사손을 향해 거부의 뜻을 보인다. 종사손이 좀 진정된 듯하자 한목지는 책상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한목지의 시선을 따라 책상 위를 보던 종사손의 표정이 굳어진다. 강천남의 시가 실린 잡지가 보란 듯이 펼쳐져 있다.
3: 이거 누가 줬어요? 왜 여기 있죠?
4: 재능이 있어. 시도 잘 썼고 물론 그림도 잘 그렸어.
0: 말을 마친 한목지가 창가에 다가서 침묵을 지킨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종사손이 한목지 앞에 다가서며 애원어린 목소리로 말한다.
3: 목지씨, 나한테 이러지 마요. 나 쫓지 마요. 이혼하지도 마요. 나한테 이러지 마요.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4: 사랑? 사랑이 뭔지 알아?
3: 당연히 알죠. 온몸으로 항상 시시각각 걱정하고 목지씨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거죠. 목지씨가 나를 외면하면 내 마음이 찢어져요. 이 세상을 다 포기하더라도 목지씨만은 안 돼요.
0: 종사손이 다시 한목지 품에 안겨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는다. 굳은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던 한목지는 종사손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한다.
4: 대학교 헛다니지 않았네. 말재주가 늘었어.
0: 차갑게 그지없는 말에 종사손이 한목지의 품에서 벗어나 한켠에 마주선다.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두 손으로 세수하듯 훔쳐내던 종사손이 낮은 소리로 말한다.
3: 이렇게 차갑게 굴지 말아요.
4: 너무 어진 척하지 마. 다 알고 있어.
3: 뭘 아는데요? 목지신 아무것도 몰라요.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요. 견디기 힘들다고요.
0: 종사손이 주먹을 움켜쥔 채 몸을 바르르 떤다. 종사손의 고향집. 수평이 방에서 아기 옷을 만들고 있는데 정성이 방 안에 들어서더니 곧바로 수평이 앉은 침대에 와서 벌렁 눕는다.
4: 나와서
5: 또 어딜 갔다 했기에 이렇게 피곤해해요? 식사했어요?
4: 당신이 차려놓은 거 다 먹어서. 여보, 원래는 말린 채소로 돈 벌까 했는데 먹거둬서.
5: 내 보기엔 얌전하게 농사나 지어요. 굶지 않고 살면 되죠.
4: 저 돌려 사는 게 질서. 어쩔 수 없어. 사정과 묵지도 허지부지한 관계라 내 일에 도움이 안 돼. 지금은 채소를 다 제 손으로 팔고 나한테 맡기지 않소. 며칠 후면 애가 태어나면 입이 더 많아지자소.
0: 침실 밖에서 동정이 들리자 정상은 누운 채로 거실에 대고 소리친다.
4: 왜 그럽니까?
6: 아니다. 쥐가 약을 먹고 잔장 아래에서 죽었네.
4: 조심하세요.
5: 이봐요. 아버님이 만든 쥐약이 정말 효과 좋아요. 오늘 왕기댁이 와서 달라더군요. 고구마 밭에 뿌려 들쥐를 잡겠대요.
4: 조상 대대로 전해온 건데 당연히 좋지.
0: 흐뭇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던 정성이 뭔가 생각난 듯 말한다.
4: 여보.
5: 네?
4: 방법이 있어.
0: 가방을 메고 두 손에 뭔가를 든 정성이 시내 한 거리에 나타난다. 잠깐 주변을 살펴보던 정성은 거리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져온 종이 상자를 내려놓고 보사기를 편다. 성냥곽보다 조금 큰 곽들마다 쥐약이란 글자가 씌어져 있다. 정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피며 사구려를 부르기 시작한다.
4: 쥐약입니다, 쥐약. 조상으로부터 전해온 밀방, 효과 없으면 공짜입니다. 쥐약입니다, 쥐약. 밀방 쥐약입니다. 효과 만점, 10점입니다.
7: 쥐가 먹으면 진짜 죽소?
4: 아유, 당연하지요. 이걸 밭에서 직접 써봤는데 효과가 좋아서 대중들한테 파는 겁니다. 이럽시다. 먼저 하나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내일 와서 절 때려도 됩니다. 10전입니다. 10전 아껴 부자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7: 이거 얼마라고?
4: 먼저 써보시오. 공짜래요.
7: 아니, 그럴 수야 없죠.
4: 다 주면 받아야죠.
7: 자,
4: 네, 가게. 효과 없으면 오세요.
8: 쥐다 팝니다.
0: 쥐가 참사꾼인 듯한 한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정성이 그를 아는 듯 큰 소리로 외친다.
8: 게임밀방 쥐약입니다.
0: 정성은 그의 맞받아 뒤질 세라 더 큰 소리로 외친다.
8: 쥐약 한 봉지에 10전 효과 만점입니다. 밀방 쥐약입니다. 쥐약 사셔. 쥐약
7: 잡아.
0: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성은 가방에서 돈을 한 움큼 꺼내 마주 앉은 수평이 앞으로 밀어놓는다.
3: 아이고 뭐냐, 쥐약 팔아 이리 많이 벌어요?
4: 당연하지. 시내엔 쥐가 많소. 진작 알았으면 약을 더 갖고 갈걸. 동네에서 누가 쥐약 달라면 10전씩 파오. 50전이면 6봉지.
3: 어쩜 이럴 수가.
9: 정성아.
4: 네.
0: 이때 정성이 아버지가 키를 들고 들어서며 묻는다.
9: 정성아, 여기서 뭐하고 있냐?
3: 아버님, 이것 봐요. 이 돈은 쥐약 팔아서.
9: 저거 뭐야? 죽은 쥐를 마당에다 버려서 8,000지야. 얼른 내다 버려.
4: 아니야, 아버지. 못 버립니다. 장사에 필요한 광고지요. 저렇게 약 먹고 죽은 쥐들은 남들한테 보여줘야죠. 많을 수록 좋아요.
9: 너 왜 점점 이상한 짓만 해? 관다.
4: 버리면 안 돼요. 버리지 말아요.
9: 알았다.
0: 종로군이 나가자 정성이 아내에게 다가앉으며 말한다.
9: 아버지한테 왜 말아?
3: 내일 또 가요? 저도 갈래요.
4: 안 돼요. 임신했잖소. 돈은 남자가 벌어야지.

0: 한목진의 집. 한경선이 퇴근해 집으로 들어서는데 진애화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실을 정리하고 있다. 거실에 새 소파가 놓여있다.
1: 왔어요?
2: 행복한 곳이요.
3: 새 가구를 바꿨구만. 아?
1: 좋죠?
3: 어디서 났어 이게?
1: 이거 다들 덕분이에요.
3: 아?
1: 며칠 전에 아들님이 목돈을 주고 갔어요. 학습반을 꾸려서 번 거래요.
3: 학습반 꾸려 이렇게 많이 버?
1: 당연하죠.
3: 아들은?
1: 아침 일찍 강건대학에 갔어요. 학습반 내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앉을 자리도 없대요. 그래서 교실 빌리러 갔어요. 자, 앉아봐요.
3: 앉아도 괜찮겠지?
1: 무너질까봐요. 어때요? 편안하죠?
3: 허리가 불편한데.
1: 뭐예요? 얼마나 편한데.
4: 엄마, 아줌마.
1: 오목지야.
0: 양손에 강미한 종이를 가득 든 한목지가 들어선다.
4: 아이고, 아버지.
1: 왔어?
4: 언제 오셨어요?
3: 아, 참 됐다. 이게 다 뭐야?
4: 아, 일거리를 맡았지요. 교무처에 일을 맡았는데 그 덕에 교실을 빌려준대요. 이러면 우리 배움터가 해결된 거죠. 아,
1: 그래? 잘 됐다.
3: 아들아, 이러고 보니 내 덕에 우리 집이 대포실을 하는구나.
4: 아이고, 능력이 있으면 이래야죠. 저 먼저 올라갈게요. 아,
1: 그래. 그래. 식구 얼른 와서 밥 먹어. 네. 목지 왔어요. 상 차리세요.
5: 알겠어요.
0: 한목지가 책상에 마주 앉아 열심히 강의안을 새기고 있는데 만면에 웃음을 띤 한병선이 들어선다.
3: 우리 아들 뭐하나 어디 보자.
4: 아이고, 아버지 일손을 다 거쳐야 합니다. 독촉이 심해요.
3: 강판을 새기는구나.
4: 네.
3: 아들, 네? 몰랐지? 아버진 강판을 새기는 고수야. 알려줄게. 간부 학교에 다닐 때 강판을 새길 줄 알아서 질투를 많이 받았다. 이 기술이 있으면 논밭에서 일을 안 해도 되니까.
4: 그래요?
3: 그래. 집에 더 있어. 엄마 보고 차슬해서 도와줄게.
4: 진짜요?
3: 안 돼?
4: 어이구, 이 교재가 12서기가 새긴 거란 걸 알았으면 벽에 걸어놓겠어요.
3: 삭벌이군. 한병선이라고 밝히라고 해.
4: 아버지.
3: 아?
4: 그 학교에 가보니 인쇄공장이 있더군요. 괜찮더라고요. 그 인쇄공장을 도구 맡고 싶어요. 이러면 그들의 교재를 인쇄하면서 우리의 학습 교재도 생기고 또 하나는 실업자들이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때요?

드라마 인생향연 4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철매, 감독 정홍래,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개척했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최근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국경 통상구의 통관 효율이 끊임없이 향상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흑룡강을 국경 간 여행의 최우선 선택지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블라고베 센스크에서 여객선을 타고 국경강을 건너 흑하 시내까지 들어오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올 상반기 흑하 통상구의 출입국 여객은 56만 8,400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여객 총량은 성내 통상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흑하에 입국한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고 소비 금액은 199% 늘었으며 러시아 관광객의 비중이 95%에 달해 흑하는 여름 방학 입국 관광 다크호스 도시로 전국 3위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후 러시아에서 흑룡강으로 오는 관광객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단기 쇼핑, 건강관리를 위한 가족 단위의 장기 체류, 피서 여행 등 입국 관광객들의 수요는 다양했습니다. 올 들어 수분화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은 이미 33만 3천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7월 하순 수분화 블라디보스토크 중러 국경 간 관광 전용 열차가 목단강시 수분화역에서 출발하며 정식으로 시범 운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빙설은 러시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자원이지만 할빈 빙설 대책의 몽환 빙설관에서 여름에 빙설을 감상하는 경험은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극적인 반전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5대 련제 화산 랭천은 러시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건강관리 습관과 잘 맞고 대소응하령의 삼림은 시원해서 러시아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흑룡강에서는 정통 러시아식 소시지와 레바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가마 소찜 요리, 만두, 중이약산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침, 안마, 부항 등 중약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특별히 찾아 체험하는 인기 콘텐츠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동 철도가 중러 양국의 교류를 이어왔고 통상구 도시의 거리에는 러시아어 간판을 건 상점이 흔히 보이며 식당 종업원들은 기초적인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은 익숙한 건축 양식을 보고 정겨운 러시아어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소를 둘러보는 관광과 달리 흑룡강은 거부감 없이 서로 리해할 수 있는 편안한 문화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특색 관광지 배치 방안에서 마카의 차별화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직접이라는 세 가지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현지는 전역 관광 구도를 심화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최초 전역 관광 시범구, 중국 극한의 도시라는 두 가지 국가급 명칭을 획득했습니다. 북극촌, 흑룡강 제일만 등 두 곳에 4A급 이상 관광지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4D 구면 영상관, 극지 체험관, 마카 옛거리 등 신규 업태가 잇따라 조성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북극 얼음 횡단 도로는 순록 촬영 투어, 숲 트레킹 등 체험형 관광 상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우수 관광 노선 중 2개는 국가급 노선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로라 축제, 동지 문화 축제, 빙설 자동차 오프로드 대회 등 연평균 30여 건의 축제와 경기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국 갑급 민박과 7곳의 상급 민박이 삼림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급 관광 서비스 표준화 시범 사업도 심사에 통과됐습니다. 2025년 마카시 관광객 수는 365만 명을 넘어섰고 관광 소비액은 33억 1,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현지 9개의 핵심 문화 관광 사업은 모두 지구 미시의 계획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우리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행동 방안에 진미 용강 요식품위 향상 행동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각지에서 특색 미식 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용강의 여름 매력이 혀끝을 통해 발산되고 있습니다. 제4회 학강 꼬치구이 축제 현장은 밤이 되면 만석이 됩니다. 학강 시민들에게 꼬치구이 축제는 매년 여름 빠질 수 없는 의식과도 같은 행사입니다. 학강 꼬치구이가 유명해짐에 따라 올해 학강 꼬치구이 축제에 참가한 업체가 작년에 60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났으며 축제 기간도 열흘이나 연장됐습니다. 여름의 흑룡강에는 소도시의 흥성함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이국적인 정취도 있습니다. 수분화에서는 중도 미식 문화의 달 행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중도 미식 문화의 달은 테마 미식 회랑 플러스 문화 레저 오락을 결합한 일체화 시나리오를 조성했습니다. 거리 전체가 기차를 테마로 해 40여 개의 부스가 미식 특별 열차로 연결됐습니다. 중로 관광 열차의 개통으로 국경 간 문화 관광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면서 올해 중로 미식 문화의 달은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제2회 이춘 홍성 문화 시즌 및 자작나무 수행 맥주 전자음악 카니발이 열리고 있는 이춘에서는 여름밤 소량이 공기 속에 퍼지는 가운데 워터스크린 영화 숲속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홍성과 자작나무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IP가 돼 피서 관광, 야간 경제, 농촌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83번째 시간입니다. 놈들은 불에 들이닥친 타격에 오리 빠져서 허총질만 망탕하였다. 포위권 밖에 남은 한계반 전사들이 다른 산꼭대기의 수림에서 놈들을 습격하였다. 언덕에는 전사들과 함께 피해 나온 사람들 한 조를 이끌고 산골짜기로 급급히 달려갔다. 그들은 한피탈길에 이르러서 새까맣게 산을 덮으며 기어올라오는 외놈들을 발견하였다. 왕련장의 명령에 뒤이어 모두 맹렬히 수류탄을 퍼부었다. 열몇 명 놈들이 산골짜기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부대가 앞서고 군중들이 그 뒤를 따라 인차 포위망이 끊어진 곳으로 내달렸다. 적들이 병력을 집중하여 끊어진 포위망을 틀어막을 때에는 벌써 전사들이 군중들을 이끌고 안전지대에 들어선 뒤였다. 왕견장은 포위권 밖에 다른 반 전사들과 합시하여 또다시 산으로 돌격해 올라갔다. 또 한조의 군중들이 구출되었다. 절반가량의 군중들이 구출되었고 세 명의 전사가 희생되었으며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적들은 사방에서 공격을 발동하면서 산을 향해 맹렬히 폭격하였다. 눈먼지가 하늘 높이 말아올랐고 나무가 포탄에 쩍쩍 갈라졌다. 산속의 사람들은 통곡하고 고함을 질렀으며 여기저기 마구 뛰며 헤덤비고 있었다. 정황이 매우 엄중하였다.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면 포위를 돌파할 희망이 적었다. 적들은 병력을 집중하여 내려오는 길목을 바싹 조이고 있었고 전사들에게는 탄약도 거의 떨어져 있었다. 왕동해는 너무도 격분하여 두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지었다. 전사들마다 긴장한 얼굴로 련장을 바라보았다.
1: 동지들, 정황이 매우 긴급합니다. 다시 돌격해 들어가면 나오기 힘듭니다. 동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2: 연장동지, 더 말할 것 없이 저들 갑시다.
3: 옳습니다. 저들 갑시다.
4: 그래요. 네, 저들 갑시다. 갑시다.
0: 전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왕련장이 큰 손을 힘있게 휘두르자 전사들은 용감히 그의 뒤를 따라 세 번째로 불그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0: 세상이 또 왔어요.
1: 수다는 울먹이면서 소리쳤다. 어머니는 기뻐서인지 안타까워서인지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의 가슴은 세차게 녹디었다. 그는 뛰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2: 왕패자, 당신들이나 빨리 피하세요.
1: 어머니가 입을 열기도 전에 왕견장은 높은 파유 위에 우뚝 서 있었다. 폭격석에 마구 뛰어가던 사람들이 그를 향해 욱 몰려왔다.
3: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 공산당의 부대가 있는 한 여러분을 버려두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를 따라 포위를 뚫고 나갑시다. 덤비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돌격!

0: 왕견장은 부대를 산골짜기 량옆의 바위 뒤에 포치하고 한 반장에게 명령하였다.
1: 잠원자! 네! 동무는 한계반을 데리고 군중들과 함께 밖으로 뚫고 나가 거위를 돌파한 후 대야호를 이끌고 가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정황을 소상동지에게 보고했소.
2: 아니, 연장동지, 우리가 업무할 테니 먼저 뚫고 나가십시오.
1: 빨리 나가시오! 이건 명령이오!
0: 왕견장은 단호히 밀막으며 팔을 휘둘러서 사격 명령을 내렸다.
1: 사격!

0: 벌떼처럼 달려들던 적들은 맹렬한 화력을 받고 호동됐고 이 틈을 타서 장반장은 전사들을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나아갔다. 군중들은 여름철 산 사태처럼 와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사들의 뒤를 따라 산 아래로 뛰어갔다. 왕동해 등은 화력으로 군중들에게 길을 내주었다. 1초도 늦출 수 없었다. 인파는 계속 홍수처럼 산 밖으로 흘러나갔다. 사람들은 감동되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문득 총소리가 멎었다. 기관총 소리도 멎었다. 수류탄도 떨어졌다. 전사들은 몽해지고 말았다. 적들은 바야흐로 총칼을 휘두르며 군중들에게 덮쳐오고 있었다. 왕동해와 전사들은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다. 왕동해는 선참으로 소리를 지르며 적들 무리 속에 뛰어들었다. 전사들은 그의 뒤를 바싹 따랐다. 야! 야! 그들은 쪽으로 6, 7명씩 서서 총칼로 적들과 싸우면서 량쪽의 놈들을 막았다. 군중들은 전사들이 몸으로 내어준 길로 홍수처럼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고 감동적인 이 장면에 격동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고 돌을 들어 적들을 때렸다. 전사들은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
1: 빨리! 빨리 뛰세요! 빨리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빨리!
0: 얼른요! 군중들은 감격과 무거운 심정으로 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머릿속에 이 가열처절한 육박전의 정령을 아로새기며 죽음의 불구덩이에서 빠져나갔다. 오문이 일가도 이 인파 속에 끼어 있었다. 잔혹하고 가열한 육박전은 계속되었다. 전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졌다. 중상을 입은 몇몇 전사들은 적들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필사적으로 물어 뜯었고 그놈이 넘어지면 끌어안고 같이 깊은 산골짜기로 굴러 떨어졌다. 한 반장은 외놈 한 놈과 맞붙어 싸웠다. 반장은 놈을 넘어뜨리고 놈의 귀 한 짝을 물어뜯었다.

몇몇 놈들이 달려들자 그는 놈의 몸에 찬 수류탄을 터쳐 적들과 같이 목숨을 끊었다. 어떤 용사는 령수의 이름을 외쳤고 어떤 용사는 공산당 만세를 외쳤다. 그 비상한 외침 소리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얼마나 고상하고 위대한 사람들인가. 왕동해의 총은 벌써 부러진 지 오래였다. 그는 무쇠 같은 주먹과 다리를 휘둘러 놈들을 차 넘겼다. 왕동해의 발길에 채운 놈들은 산골짜기로 굴러 떨어졌다. 그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잊은 채 분노에 차서 적을 죽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뚱뚱하고 귀가 뻘쭉한 외놈이 왕동해가 족수공꾼인 것을 보고 무기를 놓고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었다. 팔로군을 생포할 심사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산비탈에서 맞붙었다. 산비탈이 가파라운 데다 눈에 미끄러 그들은 산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외놈은 장사인데다 왕동해는 팔에 부상까지 입어 외놈을 당해내기 힘들었다. 두 사람은 웅댕이 얼음판 위에서 엉켜붙어 싸웠다. 홀연 찍하고 얼음판이 갈라졌다. 그 소리에 놀라 외놈이 멍해진 틈에 왕동해는 홀연 몸을 일으켜 외놈을 깔고 앉아 있는 힘껏 놈의 목을 조이었다. 힘껏 내리눌렀더니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외놈의 머리가 얼음구덩이 속으로 쑥 빠져들어갔다. 왕동해는 일어섰다. 산 위에서 전사들의 비상한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검붉은 얼굴에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더 높은 산봉우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팔에서 흘러내린 피가 새하얀 눈을 빨갛게 물들였다. 강영천 네가 몇 날 며칠을 돌다가 러무 주허 일대에 이르러 보니 동해가 멀지 않았다. 어느 하루 저녁 한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가 적들에게 포위되었다. 포위를 돌파하다가 대오는 흩어지고 말았다. 덕강이는 원래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 갈라지고 말았다. 인인은 몇몇 대원들과 의논하여 그래도 낯익은 곳에서 견제하기 쉬울 것 같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0: 이튿날 이른 아침 그들이 한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피난가는 사람들을 만났다. 외놈들이 마을에 쳐들어와 허겁지겁 피난가는 중이었다. 그들도 무작정 그 사람들과 같이 뛰었다. 그러다 인이는 또 다른 대원들과 흩어져 홀로 남게 되었다. 수림 속에 이르러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돌리게 되었다. 이때야 그들은 총을 맨 인이를 발견하고 놀라 소리쳤다.
1: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어느 때라고 그런 것을 메고 있어? 죽고 싶은 겐가?
0: 인이는 좀 당황했지만 총만은 버리기 아까웠다. 한 늙은이가 녹이 등등해서 달려와 그의 총을 빼앗아 풀더미 속에 훌쩍 던져버렸다.
1: 자넨 몰라도 우린 살아야겠어.
0: 회오리 바람처럼 적의 기마병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판로군과 간부를 내놓으라고 사람들을 닥달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잠자코 있었다. 인이는 자기 총을 빼앗아 던진 늙은이를 훔쳐보았다. 너희는 그의 존재를 잊은 듯 눈을 감고 누구도 고들떠 보지 않았다. 몇몇 젊은이가 적들에게 끌려 나왔다. 한 젊은 새각시가 아기를 안고 울며 자기 남편을 놓아달라고 애원하였다. 계륵은 군관 한 놈이 달려오더니 단칼로 그녀의 배를 꾹 찔렀다. 시뻘건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처참한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그가 안았던 어린아이가 땅에 떨어져 앙앙 울어댔다. 그 군관은 뒷욕을 하며 아기를 덥석 잡아 두 다리를 잡고 지독하게 힘껏 찢었다. 아기는 두토막이 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곤두섰고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울 수도 없었다. 인이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두 눈으로 괴력군을 쏘아보았다. 총이 손에 있었더라면 언영 그놈과 생사결판을 냈을 것이었다. 이때 석심하고 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1: 내가 팔로군을 찾아드리겠소.
0: 인이는 놀라고 격분하여 자기에게서 총을 앗아간 늙은이를 쏘아보았다. 적들에게 달려들어 생사결판을 내려는데 이 늙은이가 선선을 쓰다니. 그 괴로운 군가는 팔로군이 있다는 소리에 다가왔다. 늙은이는 그놈과 두어 걸음 떨어졌을 때 허련 품속에서 식칼을 꺼내더니 그놈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리찍었다. 그놈은 낌새를 채고 얼른 옆에 있는 한 괴뢰군을 늙은이 앞으로 당겨놓았다. 그 순간 식칼과 괴뢰군의 머리가 같이 땅에 떨어졌다. 총소리와 함께 늙은이는 가슴을 움켜쥐고 분노의 눈길로 적들을 쏘아보며 쓰러졌다. 늙은이와 며느리, 손자가 같이 피바다 속에 누워있었다. 인의 눈길이 그 괴력은 군관의 해쓱한 얼굴에 머무는 순간 그는 흠칫 몸을 떨었다. 그였다. 뾰족한 턱, 교활하고 음험하게 부릅던 삼각눈, 틀림없었다. 그는 그에게 달려들려다가 인첨 멈추었다. 그는 로서 3대의 생명의 대가가 너무 큰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자기를 적들에게 고발하지 않고 보호한 것이 왜서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적수 공권으로 분노의 충동으로 그들에게 보답할 것이 아니었다. 절대 그럴 수 없었다. 공산당원으로서의 인인은 지금 자신의 불같은 성미를 눅작칠 수 있었고 어떻게 자기의 힘을 유용하게 써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참기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인인은 어떻게 놈들을 대처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8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초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